이거 누가 물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을까요? 흙한 줌 제대로 없는 곳, 비가 와도 금방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환경이라곤 최악인 그 자리. 그래도 그 풀은 불평하지

더 나은 조건이었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내 형편이 보도블록 틈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요, 신기한 건 그 좁은 틈에서도 사람은 잘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척박한 자리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 잘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러시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고 말이죠. 자리를 탓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라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마커스 월십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29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품동산! 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정의 달 시작한다고 결의에 차가지고 또 계획 세우시고 가게 계획도 세우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뿜뿜 라디오 만나게 되면 이제 6월로 예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달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참 빠르게 지나가는 5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직도 못 다 건넨 그 마음들이 있으면 또 다 건네 보시기 바라겠고, 그렇다고 5월 되기 전에 마음 전해야 돼 이러고 6월부터 안 전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나눴다시피 6월에도 계속해서 평소에 마음을 주고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협력과 합력과 합동, 그리고 모든 꿈과 희망들, 소망, 비전, 보람들, 이런 것들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그냥 생이생이 욕심쟁이야 대세가. 예,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욕심쟁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기다리고 있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어플리케이션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예 우리 뭐 가게도 또 쉽지 않은데 예 이렇게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함께하세요. 무료로 아시겠죠? 꼭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먹어도 듣는 뿜뿜 라디오 함께합니다. 못 먹어도 듣는 무슨 말이죠? 예, 못 들어도 출석 체크하는 야 고맙습니다. 못 들어도 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게 느낌 탓이에요. 느낌 탓. 예, 기분 탓입니다. 못 들어도 고하는 주해 예, 뿜뿜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장경화씨 배고파서 아침 먹으려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디제이는 오늘 주스 한 잔으로 예, 건강 주스 한 잔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승기승기 증승기 입장 맞춰주셨고요. 이병욱씨 하창수 그리고 우혜영 709-2067-6489님도 이 아침을 함께 열어가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아침을 함께 열어제끼실 여러분들을 격하게 기다립니다. 자,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데 선물 좀 시원하게 풀면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5월 29일이에요. 어제 뭐 저기 뭐 응? 곱셈이 안 된다고 DJ한테 응?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칭 영상 굉장히 괜찮은 DJ거든요. 예. 자, 오늘 29번, 58번 그리고 87번. 네. 예. 일단 여기까지 선물 드릴게요. 그 다음 숫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게 선물을 너무 많이 드릴까봐 29번, 58번, 87번으로 쓱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거의 뭐 매일이 이벤트지 뭐. 네. 출석 체크하시고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첵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모두에게 전송해드립니다.

다시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Fearworship의 찬양 함께 하시죠. 자,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출석 체크 중이에요. 오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29번, 58번, 87번 입장하시는 분께 선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자, 이병욱 씨 미리 적어놓고 번호 읽은 거 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Fear Worship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 5월 29일 9시 20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출석 체크 중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29번, 58번, 87번으로 오늘 입장하시는 분께 모지도 다지지도 않고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5월의 마지막 날에 선물 하나 쓱 챙겨가면 아주 기분이 좋지. 예, 상당히 좋아요. 그런 상당히 좋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가 남기시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데모까지 전송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세요. 정동선 씨 출근

늦었지만 출석 체크합니다라고요. 아, 지각은 할지언정. 예, 뿜뿜 라디오에 문자를 보내는 것, 이거는 빼먹지 않겠다. 아, 라는, 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굉장히 우리의 뿜뿜 라디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그 지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예, 아침에 마음이 많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녕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예, 평안하십시오. 오늘 샬롬이 당신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랑하는 조카에게 오늘의 오프닝 내용 공유했습니다. 차미경 잘했어요. 아, 잘했습니다. 나 혼자만 되게 간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뿜뿜 라디오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가 봐. 막 나만 알 거야.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조금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라디오가 있다.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자꾸 너만 볼라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직도 그 떳떳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즐겨 듣는 라디오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라는 말을 참아 못하시는 분들 계시, 어디 저기 굉장히 남부끄러운 DJ이기 때문에. 남부끄럽지 않은 DJ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그, 저기, 라디오고, DJ다, 이런 말씀들을 왕왕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들도 DJ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와닿는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뭐, 본인이라도 사랑해주시는 거 정말 너무나도 황송한데, 제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떳떳한 방송, 네. 남부끄럽지 않은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27님 떳떳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떳떳하면 뭐 해야 된다? 예, 홍보. 홍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뿜뿜 라디오의 홍보 대사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병경 씨, 듣기만 하려다가 굳이 손가락을 눌러서 채팅을 치는 수고를 하는 나. 그런 너. 대단히 칭찬합니다. 야, 칭찬하고. 그래요. 그런 수고들. 예, 그런 수고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박병규 씨, 건띠, 나는 양띠. 예. 아주 고급진 유머가 나왔네, 아침부터. 예, 조금, 아침에 이렇게 고급진 건 조금 버겁네요. 예. 건띠, 나는 양띠. DJ는 토끼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토끼예요. 그렇다고요. 자, 제 이름은 괭이예요. 처음으로 양지로 나왔는데, 예, 다른 이름으로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든 이름이긴 합니다. 모두들 샬롬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양지로 나오신 우리 괭님. 굉장히 이름이 독특하네. 괭. It's 괭. 예, 우리 괭님. 오늘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괭! 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530님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김춘식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마이하입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과 또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또 진행이 됩니다. 빠짐없이 투표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 6월 3일에 어디 갈 것 같다, 내가 내 몸을 못 일으킬 것 같다라는 예감이 강하게 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투표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 투표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또 뭐 미래를 논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투표하시고, 예, 논하세요. 아시겠죠? 투표합시다. 찬양 함께 할게요.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주는 하늘로.

0: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
1: 1호 성공
0: 가장 귀한 신이를 예수 그리스도
1: 박병규
0: 찬송합니다.
1: 6416 입장하고 있네요.

네, 뿜뿜 라디오 5월 2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32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죠. 오늘 별다물들이 조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별다물 첫 번째 별다물이에요. 건디는 무슨 형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랬더니 디제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예, 한 분께서 길쭉한 동네 형이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뭐 예, 얼굴이 조금 길쭉하긴 하지. 예, 길쭉한 동네 형인데. 아, 저는 무슨 형일까요? 예. 갑자기 퀴즈를 무슨 형일 것 같으세요? 예. 근데 퀴즈 한번 내볼게요. 갑자기 막강 퀴즈야. 예, 막퀴. 예. 건디는 무슨 형일까?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퀴즈로 갑자기 대번에 알려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예 퀴즈로 한번 내봤습니다. 6622님 혼자서 잘 노는 형. 야. 저 위트 센스 재치 넘치는 그 답변에 제가 오늘 좀 선물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뭐 많이 나올 것 같네. 느낌이 확 왔어요. 자, 건디는 무슨 형일까? 예, 여러분들의 답변.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별종형이라고. 예, 별종형? 저는 굉장히 그, 별종과는 조금 괴를 완전히 좀 반대하는 어떤 그 입장이에요. 저는 굉장히 저기 그 대세를 따르고 그죠? 주류를 따르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형이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리죠. 별종 아닙니다. 저는 건디가 RHO였나? 배운 분이네. 아, 배운 분. 아, 호남형이라고. 예. 권경화 호남형 아, 호방하다라는 거지. 예,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 호방하고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쾌남이다. 쾌남. 113님 오이지형 아닐까요? 아, 옛날 사람이네. 예, 오이를 옛날 분들이 이제 오이지라고 많이 했죠. 예, 오이지. 오이지형 좋습니다. 별별 형들 뭐 다 나오겠다. 동그란 교회 오빠야 형. 저 막 동그란 스타일은 아닙니다. 진짜 동그란 스타일은 약간 좀 뭐 조금 날카로운 편에 좀 속하지 동그란 느낌은 아니에요. 네, 8583님 너무 진지하게 땡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보기 드문 팔방 미남형이라. 와, 야, 1819님이 또 이렇게 또, DJ를 스크스크스크 세워주네. 감사드립니다. 팔방 미남.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고맙습니다. 아, 양세형이라고. 예. 아니고요. 대형! 따그! 예, 대형이죠. 삼각형이라고. 3002님 극동방송에서 보기 힘든 개그맨

0: 형이라고.
1: 왜 그래? 예, 극동방송이 지향하는 인재상이에요. 예. 극동방송이 어떻게 나를 입사시켜줬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럴 줄은 몰랐겠지? 극동방송도 그죠? 이럴 줄은 모르고 예 받아줬는데 이러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우리 수뇌부의 어떤 고민이 좀 깊어지는 어떤 대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 아, 기르지 마요. 기르지 마. 아주 잘 맞춰, 내가. 도토문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인형형이라고. 아, 인형형? 아, 야, 이거 너무. 이거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거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아, 인형형. 그 수다형, 요거는 맞지. 수다형인 거는 맞아요. 아, DJ가 수다 굉장히 좋아하고. 오늘 저기 2부에서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다를 한번 떨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오늘부터 우리 그 성경수사반장이 저기, 그 김반장이 안식월을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 그만하라고 좀 해달래 하셨는데. 너무 동네방네 소문 다 난다고 지금. 그죠? 통영 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 안식월 간다고 이게 전국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 이거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오늘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안식월을 떠나셔가지고 우리 성경 수사반장이 수사가 안 돼요. 예, 수사가 안 돼가지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 우리끼리 또래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 함께 떨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미안해요 김반장, 미안합니다. 아, 세상에 또 얘기했네 DJ가. 아, 죄송합니다. 토텀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지저스 형. 아, 지저스. 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의 마음에 있지. 지저스 형. 하, 좋다. 1361. 좋아요. 아니, 이게, 요럴로고 시작한 그, 저기, 퀴즈가 아닌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뭔가, 굿타임? 좋네. 감희정님, 웃음평가형이라고. 어제 또, 예, 웃음이 굉장히 박한 남자로 저기 한번 해봤는데, 아, 그것 때문에 좀 상심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다시 웃음의 해픈 남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형. 아, 저는 T는 아니에요. T 아니고, 완전 F. 1F. 1F. 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빠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서 운다고. 아, 저는 약간 좀 눈물이 많아요. 눈물 굉장히 많고, 예, 그 별것 아닌 일에도 굉장히 눈물을 흘린다. 아,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F에요 1F.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그 뭔가 몽글몽글한 어떤 그 문자들 보내주시고 뭐 이러잖아요. 은혜 간증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DJ는 어김없이 웁니다. 200% 울어요. 그래서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다가 방송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히 제가 필터링을 하고 거르고 있다라는 거. 예. 너무 울까봐. 어쨌든 T는 아닙니다. 예, 우리 형. 아, 우리 형 좋네. 우리 형 좋고 울보 형. 남겨주셨고, 형사형이라고. 예, 이렇게 또 성경수사반장 하니까, 형사형. 이승희씨, 멀티플레이어형. 아, 멀티플레이어. 우리 극동방송에 계신 분들은 다 멀티플레이어들이세요. 예, 진짜로. 예, 뭐, 한 분이 다 합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롤들을 다, 맡아서 하시는. 멀티플레이어. 예. 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또 인재상이죠, 그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정답을 공개를 할게요. 예, 정답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혈액형 맞히는 거예요. 혈액형 맞히는 코너였거든요. 예, 혈액형 맞히는.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의 혈액형은 무엇이었을지. 이제 정답을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이렇게까지 저기 좀 해야 되나 싶...

싶은데 뭐 이왕 한 거 시작한 거 운 띄운 거 한번 거창하게 한번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를 책임지는 뿜뿜 라디오 DJ 건이 이건수의 혈액형은 무엇이었을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의 피는 무슨 형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A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심하게 좀 해가지고 예, 좀 부끄럽네요. 갑자기 확 부끄러워졌어요. 예. 여기 나 혼자 있거든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 혼자 있는데 갑자기 혈액형 발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 부끄럽네요. 좀 쉬고 올게요.

자, DJ가 A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께서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검사해 보세요 라고. 아니 내가 내 피가 A형이라는데 아닌 것 같... 뭐야 이거.

춤 있는 사람 일어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펌펌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9시 45분입니다. 아, A형이라고 공개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 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내가 A형이라고요. 내가 내 피를 얘기했다고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피 뽑고 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 유료로. 그래서 검사 결과를 알려드린 거니까 예, 의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뿜뿜 라디오 들으면서 의심

0: 많이 하는 거 알아. 아는데 요거는 의심하지 마요.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예, 혈액형은 이제 알겠고요. 이제 키랑 몸무게 맞추기 합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그거는 조금 넣어둘게요. 예, 그거는 좀 아껴둬야지. 그걸 왜 맞춰? 예, 그걸 맞추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토끼띠의 눈물 많은 우리 건디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토끼띠의 A형이고. 예, 예. 그러니까 건또삐가 이제 이해가 되죠? 건또삐아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DJ 삐지지 않게 여러분들 문자들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계속 말 삼가래. 계속.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편안하게. 예, 안 삐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2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 토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뿜뿜 토크박스 함께 달려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연 안 보내시면 DJ 그냥 뭐 계속 그냥 뭐 말 없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한 시간 동안 말 없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야만 진행이 되는 그런 코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주제를 오늘 뭐 미리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주제에 맞는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얼마 전이었죠? 5월 14일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었던 예,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수아님께서 보내주셨던 사연. 대학교 축제 갔는데 학생이 본인을 가로막더니 예, 학부모님이세요? 라고 아, 남겨줘 얘기해줘가지고 예, 아주 내상을 심하게 입었었던 그런 기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직 청춘인데 세상이 자꾸 어른이라고 하네요? 라고, 예,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아, 나 이제 그런 나이구나. 아, 싶었던 그런 일화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2부에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또 이야기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개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 뵐게요. I will be back.
1: 영화, FEBC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가정은 저절로 천국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가정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욕심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분노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기에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허나 기도하면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돌보시네. 여기에 돌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하라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세심하게 이끄는 그것을 나하, 돌보다, 인도하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어떻게 이끌고 다닙니까? 늑대가 오면 막대기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양을 지키려고 막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양이 막 제갈길로 막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그거 찾아 헤매고 막 혹시나 난리가 날까봐 그 양을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목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자가 자기 생명은 돌보지 않고 양을 찾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나하, 오늘 기도하는 가정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 돌보시.

0: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에서 초장에서 거닐게 해 주시겠다. 바로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서로 원망하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이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벤 카슨은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벤 카슨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한 곳이 있었는데 어머니. 어머니가 그 극빈의 가난 속에서도 이 벤 카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세계적인 신경외과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이 가정의 식탁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으로 주의 일을 든든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화로 축복하시고 문자로 축복하시고 속으로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제사장이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범사의 자녀들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냥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로 범사에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어야 천국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으로 오늘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이 천국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1: 네.
2: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1: 손주까지.
2: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0: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예. 같이 이렇게 영접대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예.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예.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압제자의 사슬을 끊고 그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시대의 물줄기를 가꾸어 주셔서 억눌린 영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미사일 도발과 핵 확충, 핵급 부대를 동원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모든 헛된 시도가 무력화되게 하소서. 전쟁의 위험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지켜주소서. 분단 81년의 고통 속에 있는 2,600만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무너진 3천여 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해파된 영적 재단이 재건되어 그 땅이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북한 일부 농촌 지역에 식량이 끊긴 전량시대가 속출을 하면서 보릿고개에 겨우 끼니를 입고 있습니다. 주께서 굶주림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함진우,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 북항민까지 7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사 송환이 소속히 이루어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프리키션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입장도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의 우리 말미에서, 디제이의 어떤 그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어요. 그 혈액형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께서, 굉장히 더, 인상적인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요거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뭐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DJ를 보여주셨나봐요. 사진을 보여주셨나봐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한테 사진을 보여줬더니, 양상국 씨 닮았다고. 왜 삐지고 왜 그러지? 양상 우리 개그맨 요즘 제일 핫한 우리 양상국님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어금니를 문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너무 영광이지요. 너무 영광이고, 요즘 뭐, 양상국 씨가 제일 핫하잖아요. 제일 핫해. 아주 그냥,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겠고, 우리 양상국님도 우리 김해 출신이시고, 그죠? 그래서 아주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경남, DJ는 창원, 그리고 양상국님은 김해, 그죠? 그리고 또 그 오이형이고 얼굴이 오이형이고 그리고 또 같은 희극인이고 약간 좀. 나는 희극인 아니야. 근데 나는 희극인 아니고 저는 아나운서입니다. 오해 없으시고 어쨌든 웃음을 좋아한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라미라미 박보람이 오늘 입장하자마자 양상국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만 웃으라고 그만 웃어. 아,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상국 씨 요즘 카레이서로 열심히 활동 중이십니다. 라고, 좋은 정보 감사를 드립니다. 팬이신가 봐요. 우리 양상국님 팬이신 것 같아요. 하창수 씨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양상국님과 닮은, DJ 건이가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이쪽으로 오셔야지 뭐, 시작이 됩니다. 자, Come with Worship이 찬양해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29일 금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On air, on air. 생방송을 함께하는 뿜뿜라디오 2부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뿜뿜 라디오 5월 2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이제 오늘 코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과 재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코너 뿜뿜 토크박스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주를 주는 거예요. 아, 코너 소개도 토크박스. 아, 이렇게 밀고 당기기에 하는 겁니다. 에, 너무 여기에 너무 그게 뭐예요? 하지 마세요. 예, 다 그냥 자연스럽게 쓱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토크박스 뿜토박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제이가 주제를 하나씩 던져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 주제에 맞는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1화들을 쭉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아주 그런 간단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또래끼리 가족끼리 그끼리 떼끼리가 서로 야 저런 일이 있었네 어머 세상에 맞다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또 재미있게 함께 달려가보는 뿜뿜 토크박스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를

미리 좀 해드렸습니다. 난 아직 청춘인 줄 알았는데, 나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자꾸 나를 어른이라고 할 때, 그때는 언제인지, 언제,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벌써. 나 이제 그런 나이구나 싶었는지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수아 씨의 5월 14일 보내주셨던 그 문자를 소개를 해드렸더니 정수아 씨께서 나 왜 나 이제 겨우 잊었는데 나 왜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예,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 아,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어떻게 내가 잊은 건데,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잊은 건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야. 오늘 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예 공감하시고 분개하셔가지고 오늘 뿜토박의 오늘 또 첫 소재로 이건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선정되신 분께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분은 내가 선물을 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얼른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치널로의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뿜뿜 토크박스. 나 아직 청춘인데 왜 자꾸 나보고 어른이라 그래? 라는 내용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아, 제가 하나를 큰 걸 하나 빼뜨려 먹었네요. 네. 아, 정수아 씨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런 사연.

사연 말하는구나를 아실 텐데 아 제가 그 사연을 얘기를 안 했네요. 예. 아,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수아 씨께서 애써 잊었던 사연 제가 다시 한번 꺼낼 테니까 잘 듣고 공감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 보내주셨던 사연이에요. 건디 저 어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정수아 김아가 김아가였어요. 저녁에 한 대학교 근처에 빵을 사러 갔어요.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진짜 그냥 궁금해서 남편이랑 구경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입구에서 한 학생분이 저를 막더니 학부모시냐며 그래서 아니 그냥 동네 주민인데요 했더니 학생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 야, 이거. 그래서 한 번 더 질척거리면서 누구 와요? 라고 물어보니까 피프티피프티라는데 뭐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돌아오는 내내 학부모세요? 이 말이 계속 맴돌고 그래서 남편이랑 서로 너 때문이라고 예, 혼자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대학교 가서 도전해보자고 내가 이 밤에 서로 더 상처받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해서 집에 와서 빵 먹었어요 라고 예, 사연을 보내주셨더랬습니다. 아, 여기에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나도 그런 사연이 있다 하시면서 하지만 정작 사연을 보내주지 않으셨던 그분들 오늘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사연인데요. 요거는 제 아는 분 얘기인데요. 30대에는 이재훈 뭐 배우 정혜인 닮았다 얘기 들으시다가 근데 갑자기 40대 되고 양상국 씨로 갑자기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청춘이실 거예요 라고 축복합니다 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뭐 누구신지 모르겠네. 예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 저도 축복하고 예 그래요.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갭이 좀 크네. 그죠? 예 이재훈 씨 정인 양성 아니 뭐 좋아요. 좋고 예 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왜 감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감사드리고 자 이런 사연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연이 지금 도착을 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이 보내주셨나요? 요거 와있네요. 요거 왔네요. 자, 익명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기억이 나가지고 문자 보내봅니다. 제 사연 문자 보내봅니다. 머리 조금 젊어 보이게 하려고 큰맘 먹고 미용실을 갔더랬어요. 원장님께 정말 부끄럽지만 사진을 보여달라길래 아, 나는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사진을 구태여 보여달라길래 원장님이 그래서 평소에 예쁘다고 생각했었던 요즘 핫한 아이돌 단발 사진을 수습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아 세상에 아, 이거 조금 그랬다 원장님께서 사진이랑 제 얼굴을 자꾸 번갈아 보시면서 티를 안 나게 보신다고 하는데 다 티나게 그렇게 번갈아 보시더니 예 어머님 이거 이 머리는 어때요? 아, 요 내가 분명히 이거를 해달라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어머님 이거는 어떠실까요?
어머님 연세엔 이게 더 다

안정하고 예뻐요. 야, 이거. 아, 원장님이, 아, 이거는 조금, 예, 조금 실수하셨네. 예. 그, 연세란이요. 이 연세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어머님에서 1차로 약간 덜컹 했는데, 연세, 아, 이거는, 이거는 안 돼요. 하면서, 어머님 연세는 이게 더 단정하고 예뻐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진을. 어떤 잡지에서 주섬주섬 꺼내는데 그게 아 우리 엄마 파마머리잖아요. 아니 단발하러 갔다가 왜 파마를 결국 거울 앞에서 30분을 실랑이 하다가 아 나왔는데 예 머리는 그대로고 마음만 늙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아 이거는 아 원정 선생님이 아 왜 그랬을까 아 왜 그랬지 아 우리 원정 선생님도 요즘에 그 많이 친하신가 봐요 예 많이 친하신가 봐 아 요즘은 원정 선생님들 안 그럽니다 예 자신의 고집보다 그 고객님께 맞추는 그게 이제 요즘 그 미용 선생님이신데 많이 단골이셨나 봐. 예, 단골이셔 가지고 예, 진짜로 이거 하면 더 예쁘겠다 싶은 마음에 예, 마음에 그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볼게요. 예, 이렇게. 아, 나 상황이 너무 그려지는 거야, 그림이. 사진이랑 나랑 번갈아 보는 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 진짜 부끄러워하거든요. 그 사진 보여드리는 거, 예. 보통 이제 뭐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연예인 사진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대 때 이제 연예인 사진 막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아, 그게 그렇게 부끄럽더라. 예. 아니, 얼굴이 그게 아니잖아. 내 얼굴이 그게 아닌데. 근데 그거를 이제 머리만이라도, 모발이라도 어떻게 좀 닮아보려고, 예. 그게 드리미는. 그래서 원장님께 참 무례한 부탁, 무리한 부탁 많이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아 생각 이게 제 마음도 많이 아리네요. 예. 아 너무 우픈 사연 예, 보내주신 예, 익명 보장해 드립니다. 익명 보장해 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나요? 예 이번에도 익명 보장 익명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세요. 안 그러면은 예 소개해 드립니다. 최혜경님, 아 슬픈 사연 또 한 번 꺼내 봅니다. 저 예전에 신입생 교육할 때, 벌써 불안하다. 신입생이 나와. 아 신입생 교육할 때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그 실례지만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하길래 제가 저 닭띠예요 했더니 69년 닭띠신가 보네요 라고 했는데 저 그때 81년 닭띠였습니다. 누가 봐도 81인데 아니 누가 봐도 81인데 그를 12로 올려가지고 69를 저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라고 아 그래 왜 그러셨어 근데 아니 혜경씨 그 혜경씨도 그 그냥 81년생입니다 하면 되지 그거를 닭띠라고 왜 그랬어? 에? 왜 그랬던 거야? 예, 81 그 신입생은 띠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신입생이 띠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 세상에. 근데 아주머니가 왜 나이를 여쭤보셨을까? 에? 그죠? 그게 참 궁금하죠. 나이 그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를 왜 하셨을까? 아 그래요. 그날 뭐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최혜경님이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사연이 뭐 너무 예 웃겼네요. 아 세상에.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없으시면
그 공감도 많이 해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공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꽃이다라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바라만 여러분 봐도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네, 5월 29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시 35분이고요. 자, 오늘의 코너 뿜뿜 토크박스 뿜토박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그 정도 아닌데. 예, 자꾸 나이 들었다, 나이 든 것처럼 세상이 나를 여길 때.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세상이 나를, 예, 어른이라 할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지금 사연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손이 풀리네요.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 좀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서창아, 우리 점장님께서, 보내주신 짧은 사연이에요. 서창아 점장님. 우리 행복백화점에, 우리 창아창아 서창아 점장님. 저는요, 35년 베테랑 레크레이션 진행자입니다. 어린이집 운동회 상담 가서 설명 다 해드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진행은 누가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합니다. 라고 했더니, 젊은 진행자 없냐? 우리 또 선생님께서 또 결례가 많으셨네요. 예, 초면에. 예, 결례가 많으셨네요. 젊은 진행자 없냐고 해서 씁쓸하게 상담을 마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거기 하셨나요? 거기. 맘 상해가지고 못했을 것 같은데. 예, 하셨습니까? 예, 그 결과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이게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해야 하는 말이 있고요. 예, 그 입 밖으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알겠시겠죠? 예,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신뢰를 범하지 않는가? 요거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 이경님, 국민학교 때 일이에요. 짧은 머리에 까만 얼굴에다가 남성 옷차림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빠 이 길로 가면 갈 수 있나요? 나 여잔데. 나 여잔데. 왜 오빠라고 하지? 갸우뚱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또 그럴 수도 있다. 그죠? 예, 본인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짧은 머리에 까만 얼굴에 남성적인 옷차림.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국민학교 때니까 어리니까. 그죠? 예. 그럴 수 있다. 예.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도 누나 소리 못 들어봤어요. 예. 누나 소리까지 못 들어봤고. 아,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 충현이 누나. 저 아는 분 얘기입니다. 아,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는 분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예, 아는 분이라고 꼭 깔고 가세요. 예, 예 알겠어요. 아, 알겠고. 감안하고 들을게요. 자, 충현이 누나도 아는 분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일어나면서 앉으시라고 하더랍니다. 손을 저으면서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러고 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그 학생이 임산부인 줄 알고 아 이거 클래식인데 클래식이야. 임산부인 줄 알고 자리를 양보해 줬던.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출산을 한 적이 없다. 아, 이것도 이게 그래요. 아, 이거는 그냥 배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예, 이런 이것 때문에 배려를 기분 나빠하고 약간 이러면 배려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기고 아, 배려해준 학생의 마음이 참 따뜻하네, 고맙네, 살아있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해야죠. 그죠? 예. 그거 왜 그런 배려를 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잘했네. 학생은 할 도리를 다 했고. 그죠? 예. 우리가 아는 분, 예, 아는 분, 네. 또 웃어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왕왕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오고 있습니까? 3713님.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얘기입니다. 부산 서면에 젊음의 광장 쪽을 걷고 있는데요. 한 그런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에서 무료 음료 쿠폰을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안 주고 제 옆에 과장님은 주시더라고요. 이게 과장님이 더 나이가 많으셨던 거죠? 나는 안 주고 나보다 한참 많으신 우리 과장님은 주고. 예, 3713님 그렇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이 보시기엔 님이 과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예. 뭐 다 어른처럼 보이니까. 예, 다 어른처럼. 왜 우리 다 저기 대학교 뭐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아르바이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예, 세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랬던 해프닝이다. 그 왜 자꾸 제가 이렇게 그 중재를 하지? 제가 자꾸 가운데서 뭔가 중재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기분 나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아, 또 사연이 하나 들어왔네요. 초반 도입 부분이 굉장히, 예, 강력해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많이, 화가 잔뜩 나셨는, 나 진짜 어이가 없어.

근데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요. 한때 그거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에 그 나이 판별해 주는 그거 있잖아요. 아, 야, 요거 불안하다. 불안합니다. 신나게 딸과 셀카를 찍었어요. 네, 어플이 자동으로 나이를 맞춰준대요. 재미로 한번 눌러봤죠. 기대 반, 설렘 반, 예, 걱정은 없었어요. 두근두근 결과가 딱 떴는데 예상 나이 52세라고. 제가 43이었는데 기계가 저를 몇살 올린 거야 이거? 9살이나 올려쳐버린 거. 너무 박쳐가지고, 예, 제가 순화한 겁니다. 너무 박을 쳐가지고 화장을 고치고 조명을 켜고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라. 어플아, 제대로 해라. 나 이런 사람이야. 화장 고치고 조명 켜고 다시 찍었는데 54세. 아, 화장을 고치고 내가 사력을 다했는데 나이를 더 올리더라고. 있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플 지웠습니다라고. 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 상처밖에 안 남아요. 예. 동일한 상처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걸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 그 나이 어플 이거 얘기하자마자 약간 좀 소름 돋았는데, 예, 아, 얘가 잘 몰라서 그래. 또 중지한다. 또 중지한. 얘는 어플이니까 괜찮겠지? 그 어플이 문제야. 그 어플이 문제예요. 어플 아주 그냥, 야, 잘못됐더라, 그 친구. 아주 못 알아보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한창 그 풍운의 꿈이라는 그 23살 때, 예, 사진 찍었었는데, 그때 당시 29세? 야, 이 친구네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저는 다행히도 20대에 걸치긴 했는데 옆에 있던 제 친구는 32세 나와가지고. 예.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주 예, 상종 못할 친구야, 그 친구. 아,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최예원 씨. 이모를 많이 닮아서 엄마가 어릴 때 이모랑 같이 있으면 본인을 이모라고 하라고. 어머니, 친이모는 옆에 계신데 왜 엄마를 이모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어머니가 딸에게 나 이모라고 해라 라고 하신 건가요? 요거는 조금, 그래요. 독특한 어머니셨네. 예, 그런 사연들 또 올라오고 있고. 참 이경님, 저희 남편 얘긴데요. 시댁 가족들이랑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염색을 안 하려고 갔던 터라, 얼른 남편 모시고 오세요 했는데, 아, 제 남편인 줄 모르고, 아주버님인 줄 알았대요. 아, 염색을 안 해가지고 머리가 조금 이렇게 하얗게 새셔가지고 그 아주버님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고. 예, 남편분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죠? 예, 이게 그래요. 다 따라갑니다. 예, 나이가 내 얼굴을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따라갑니다. 예,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지금의 어떤 현재의 어떤 그내 나이와 내 얼굴의 그 괴리에 낙담하지 마시고 버티다 보면.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해줘야지. 예, 버텨야 돼. 지금 현상은 유지를 해야 돼 우리가. 알죠? 우리 같은 노안들은 현상은 유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

이미 글렀어 이러고 이제 놔두면 그 괴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버티다 보면 나이가 치고 올라온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계는 가니까. 그지? 자, 2053님도 교복 자율화 시절에, 중학교 시절, 고등학생 형이, 형님, 대학 가려면, 이 대학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형이. 형님! 부침성이 좋은 친구였네? 그죠? 부침성이 좋은 우리 형님이었네요. 야. 처음 보는 분한테 형님이라고, 예. 아, 자, 재밌는 사연들 많이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 와중에 또 이병경 씨. 저는 4살 연상 신랑이랑 어디 나가면요. 맨날 그 부적절한 관계 아니냐며. 아, 이거 진짜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이병경 씨. 알겠어요. 예, 정말 축하드리고. 사진도 꼭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봐드릴 테니까 사진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예, 눈치 챙겨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모두의 지금 고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살람이라미 박보람이 체력은 원래 약했어도 영양제는 챙겨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앞자리가 바뀌자 온갖 유행하는 질병에 다 걸리고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유산균 오메가3 종합 비타민까지 챙겨 먹습니다. 예, 그거는 뭐 필수죠. 예,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하창수 씨. 저 새치가 많은 편인데요. 어느 날 바빠서 염색을 못 하고 나갔는데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자리를 양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에게 나 흰머리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물어보고 맞다길래 아저씨란다 라고 정정해 줬었던 기억이 나네요. 내 친구 하창수. 같은 토끼띠인데.

네, 뿜뿜 라디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중 두 분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월의 첫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광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저지른 잘못보다 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경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문자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0: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 분들과 소망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소중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사오매 이 시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0: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소망의 기도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들으시고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전화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와 같이 의사표현해 주시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길 원치 않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신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42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언니와 형부의 결혼 예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날에 혼인신고는 마쳤으나 시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언약하기 전까지 따로 지내기로 결단하고 오는 6월

0: 9일 가족과 목사님만 모시고 야외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두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당일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0423님 동생이 언니의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동생이 언니를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기도 제목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423님 언니와 형부의 결혼 예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혼인신고는 마쳤지만 시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또 결혼식이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은약하기 전까지 따로 지내기로 결단하고 또 6월 9일 가족과 목사님만 모시고 야외 결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결혼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채우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식 날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야외 결혼이기 때문에 더욱 날씨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통해서 내가 이 가정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사랑하는 귀한 신랑 신부가 은약 아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4988님 기도 제목입니다. 진동교회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교회 소프라노 안 권사님께서 대학병원에서 중요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는데 피가 맑지 않아 걱정입니다. 빨리 완치되어 하나님 찬양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습니다.
1: 예, 우리 진동교회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4988님 우리 지휘자님께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 기도 제목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4988님 진동교회 찬양대 주의자님입니다. 교회 찬양대 소프라노 안권사님이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데 피가 맑지 않아서 투숙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빨리 완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권사님 그 피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권사님의 이 모든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복된 권사님 되게 하여

0: 여 주시옵소서. 온 찬양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지어 성취하여 주셔서 진동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복된 찬양대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975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 신장 수치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고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편과 상황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가서 투석만큼은 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9751님 어느 교회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따님 목사님의 따님 신장 수치 때문에 투석 직전에 있는데 투석을 피할 수 있도록 사모님 이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또 투석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9751님의 기도의 소원대로 투석하지 않고 또 신장이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751님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 신장 수치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투석을 해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신장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부분 그 수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투석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그 신장의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석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담당하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따님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투석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되어 일상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807님이십니다. 요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온몸이 아픕니다. 한때는 주님이 제 전부였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4, 5년 전부터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해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내면이 약해져 있습니다.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0807님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이런 우리 0807님 지금 기도 제목 보내신 것처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사모님 또 한 말씀 해 주신다면.
1: 0807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0807님이 힘든 때 다시 또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줄 믿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0807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복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0: 네. 네. 우리 사모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0807님 내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고 또 영적인 내공이 힘을 잃게 되고 그럴 때에

0: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0807님께서 이런 어떤 내면에 약해져 있는 모습을 탈피하고 다시 독수리 날개에 올라간 것 같은 샘을 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소망의 기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 제목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주위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진솔하게 이런 기도를 한번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영적 거장이었던 모세도 기도에 두 손을 들었는데 피곤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떨어지는 양팔을 받쳐주고, 그럴 때에 여호와 닛이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죠. 우리 0807님, 하나님께서 양팔을 꼭 붙들어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소망의 기도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에 우리 0807님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807님 너무 진솔하게 솔직하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보내었습니다. 4, 5년 전부터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내면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픈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데, 소망이 간절한데, 이제 내 힘과 내 의와 내 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기에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있는 것, 사모하는 마음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0807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그 마음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시금 그 마음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고 다시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그러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떨어질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고 마침내 여호와 닛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0807님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여호와 닛시를 자랑하고 여호와 닛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기적을 심는 시간 창원 곡동 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75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랑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쉬는 날인 수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으나 최근에는 피곤함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예, 9507님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507님 남편분을 위한 기도 제목 더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또 아내의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9507님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쉬는 날 수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기쁨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피곤함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피곤에 힘겨워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내 되시는 9507님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밀려오는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내의 기도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이 남편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이 또 이 남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남편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슬픔, 자기 연민, 죄책감, 열등감, 우울함들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남편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영원히 쉬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남편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다음은 7087님 기도 제목입니다. 82세 친정어머니께서 오랫동안

0: 해오신 보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폐암 말기이신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실 수 있도록 이제는 일을 정리하시고 제 앞으로 가입해 두신 불필요한 보험들도 해약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프신 어머니께서 오늘 병원 치료 잘 받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7087님, 친정 어머니께서 82세신데, 보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네요. 거기다 또 허리, 다리가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 가시면서 또이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친정 어머니와 아버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우리 7087님으로 인해서 친정의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7087님 82세 되시는 친정 어머님을 위해서 또 폐암 말기인 아버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7087님 연로하신 부모님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또좀 평안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친정 어머니 82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친정 아버님 폐암 말기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친정의 어머니와 아버님 가운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7님 때문에 이 친정의 모든 가족들이 이 가문이 구원 얻는 역사 영생 얻는 역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82세 되시는 우리 친정 어머님, 이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안고 병원 치료받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일하는 부분도 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단순화시켜야 될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잘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의미 있게 더욱더 가치 있는 일들에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부모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0: 아멘.
1: 7087님이 친정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1457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치료도 잘 받아 무사히 퇴원하여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손이 이전처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1457님, 손수술을 앞두고 계시네요. 예, 손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잘알수 없지만, 수술이 잘 되고 또잘 회복되어서 일상생활하는 데에 손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57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손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조금의 부작용도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의사 선생님이 내 가족의 손을 수술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집중력을 다하고 실력을 다하여서 이분의 손을 잘 수술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0: 수술 이후에 너무 통증 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의 부작용도 없도록 깨끗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조금의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일상생활하는 데에 손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 손으로 하나님 주신 손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하나님 주신 손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711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5월 11일 33주 만에 1.7kg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 파열 수술과 복벽 파열증 수술을 받았고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3시간마다 분유 4cc를 먹고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간이 상한다고 하며 장누를 달고 있고 장이 10cm 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소 60cm는 되어야 하기에 더욱 간절합니다. 합병증 없이 아기가 잘 성장하여 6개월 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0: 아, 그러네요. 예. 우리 7110님 아, 참 안타까운 또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케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6개월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110님 지난 5월 11일 33주 만에 1.7kg로 태어난 귀한 아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장 파열 수술을 했고 복벽 파열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현재는 신생아 중환실에서 3시간마다 분유 4cc를 먹으며 생명이 지탱되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먹지 않으면 간이 상하기 때문에 장누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이 아이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신생아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그 태중에 조직되었고 그 태중에서 자라서 때가 됨에 이 땅에 출생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라야 할 부분들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정상적인 기능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아이를 예수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바르고 뿌리고 씻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6개월 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주위의 분들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0: 하셨사오니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다 소개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1: 지금까지 마산 3.1교회 정상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의 김영준 PD 그리고 저는 경화교회 송미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역대상 29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 기준이 성경에 있어야지 자신이 기준이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된다면 이미 그의 신앙의 출발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그리 살아내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 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바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리 살아내어 다윗이 받은 바 된 그 복을 동일하게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그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절에서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을 사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래 살고 즉 장수하고 장수하는 것만 아니라 돈도 많고 죽은 후에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혹시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멘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아멘. 다윗은 오래 살기 위하여 운동을 했다 하든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운동 중에 장수하게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테니스입니다. 저는 주일 빼고 매일 새벽 기도 후에 테니스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칩니다. 약 두세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이 운동을 했다면 아마도 마라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수년간 쫓겨 도망을 다녔으니 마라톤 했으면 상위급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다윗은 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운동을 해서 오래 살게 되었다든가 기도를 많이 해서 부하게 되었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는 없고 오직 그가 중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본문인 역대상 29장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 성전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가문의 지도자들이나 백성 중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씀드리면 장로나 권사, 때로는 각기관장들이 함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백성들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는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이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대표적으로 십일조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하는 분들이 생기고 또 이것저것 다 떼고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소득 전체에서 드려야 됩니까? 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과 태도가 달랐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충격적인 믿음의 모습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10절 이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것을 드렸다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우리의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요 안 먹고 안 입고 못 자고 알뜰살뜰 모아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도 더 복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원래 빈손으로 왔기에 아무것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며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돈 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안 먹고 안 입고 못 자면서도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주님께 드린다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든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을 다윗은 정직한 마음이라 정성된 마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고 하여 물어보았더니 은혜 받으면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하니 그것 드리기 싫어서 은혜 받기를 싫어하고 또 은혜 받아도 입 싹 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니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청취자 성도님들은 이러한 세대를 따르지 마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살아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성전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큰 부담이라도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여

0: 기꺼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전 중심적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성전 중심적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마음과 눈을 두시고 성전을 위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전 중심적 삶은 오늘날에는 교회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되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교회 생활 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챙겨주셨던 그러한 복을 동일하게 그런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이들에게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받았던 복, 그가 장수하고 또 늙도록 종기를 누렸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자식까지 잘 되었던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그러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전도축제 아이 해피데이가 5월 30일과 31일 양산 삼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복화술, 매직 버블쇼, 샌드아트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며 다음 세대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55-385-7248번 양산 삼양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

저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1: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거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기동 유권자들을 향해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를 넘어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성숙한 정치 참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주일 예배 단상에서 하늘색 넥타이를 가리키며 특정 정당 지지 오해를 경계한 김병삼 목사의 권면처럼 선거를 앞둔 교계 전반에서 정치 신념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계 인사들은 단순히 기독교인 후보 여부나 특정 쟁점만을 전면에 내세운 네거티브 선거전에 매몰되지 말고 후보자가 걸어온 삶의 여정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었는지 또 그간의 언행이 정직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기독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공공 영역으로 출생과 돌봄 정책 그리고 청년 공약을 꼽으며 실현 가능성과 실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교계 단체들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시도지사 후보 응답률은 26.1%에 그쳤고 시도교육감 후보 역시 58명 중 9명인 15.5%만 회신해 후보들의 정책적 무관심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성도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6.4%가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해 유권자들의 뚜렷한 정책 수요와 도덕성 검증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스스로 확증 편향에 갇혀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일꾼이라도 찾으려는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소에서 성경적 청지기 사명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제120년차 총회에서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성애 동조금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구단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총회는 어제 서울 신길교회에서 회무를 마감하며 미자립교회 자립을 돕는 120개 교회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교회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평신도 교육사 양성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0: 신설했습니다. 대의원들은 교단 헌법의 금지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교회의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사회법정 분쟁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회는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컸던 유신 진화론을 2단으로 최종 규정했습니다. 교단 통계 지표를 보면 전체 교인 수는 지난해 기준 38만 2,272명으로 전년 대비 1,710명 소폭 증가했으나 교회 수는 2,089곳으로 24곳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학생 수 역시 전년보다 1,694명 감소한 55,816명으로 집계돼 다음 세대 하락세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총회 본부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통합돌봄 플랫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통합돌봄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통합돌봄과 마을 목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노영상 통합돌봄 네트워크 이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마을 목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함께 마을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지역의 아픔을 품는 돌봄 공동체로 전환될 때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장은 주제 강의에서 가족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임 학장은 한국교회가 지역의 자원봉사와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핵심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안산 미랄교회와 부천 새롬교회 등 현장 목회자들이 참석해 지역 자원을 융합한 실제 통합돌봄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청주 상담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일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상담교회는 최근 성도 20여 명과 함께 튀르키예 유럽 선교대회에 참여해 의료와 자녀 돌봄 등 편신도 은사 중심의 봉사를 펼친 데 이어 WEC 국제선교회와 청주 선교대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안광복 담임 목사는 지난 반세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회성 행사를 배제하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교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파송 선교사 15명을 초청해 선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또한 교회 측은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에 신규 선교사 한 가정을 추가로 파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15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무료 상담으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세영아, 어? 표정이 왜 그런데? 아, 또 면접 떨어졌나?
4: 아, 취업이 너무 어려워. 아,
3: 그래도 계속 이력서 넣고 있으니까 뭐 어찌 안 되겠나?
4: 아, 야, 너 혹시 자기개발 취업 무료 상담이라고 그거 들어봤어?
3: 아니, 그게 뭔데?
4: 아, 아까 인스타에 떠서 봤는데 MBTI 분석으로 내 적성에 딱 맞는 직업 찾기 이거 해준대. 이거 무료야, 무료.
3: 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니는 이상하게 한번 꽂히면 남의 말도 잘 안 듣더라.
4: 아니야. 내가 자꾸 면접에 떨어지는 건 나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나 가볼 거야.
3: 응? 아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봐.
4: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3: 아, 저기 세영아.
5: 세영님, 인프피 유행이시네.
4: 네.
5: 잔다르크형 이상주의자. 이 세영님처럼 깊은 가치관을 품은 분들을 이 세상이 못 알아줘서 많이 힘들었지.
4: 맞아요. 상담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딱 제 얘기예요.
5: 세영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라 특별한 분입니다.
4: 특별해요?
5: 이 세상이 속물이라서 세영님의 가치를 몸볼 뿐이라고요.
4: 진짜 위로가 되네요.
5: 우린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하고, 예? 세영님처럼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된 공동체로 모아야 합니다.
4: 예?
5: 네, 우리 모임에 오면 외로울 틈도 없이 행복도 찾고 취업까지 팍팍!
4: 잠깐만요, 공동체요? 전 저기 무료 MBTI 상담받으러 온 건데.
5: 참! 세영님, 잊지 마이소. 진정으로 이해받는 환경에서만 인프피 잠재력이 터진다는 걸요. 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 네트워크, 그리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직업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4: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아, 어떻게든 일단 여길 빠져나가야 하는데. 아, 그냥 나가기 너무 민망하고 어떡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준서야, 왜 전화했어?
6: 뭐라노, 네가 전화했잖아.
4: 뭐? 아프다고?
6: 아이, 뭐 갑자기 뭔 말인데. 아, 나 치킨 먹는데 식는다. 할 말 없으면 끊어라.
4: 뭐? 빨리 와달라고?
6: 아,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지금.
4: 아, 알았어, 끊어. 저 친구한테 빨리 가봐야 해서요. 안녕히 계세요.
5: 아, 그럼 저 전화번호라도 적어주고 가세요. 인스타 아이디 아니면 집 주소라도. 아니, 세영씨, 세영씨!
2: 무료 상담이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료 상담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1: 이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0: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살다 보면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 곁에 오래 남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관계.

0: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날수록,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서, 실력을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 젊을 때는 경쟁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지만 나이가 어느 시점에 넘어서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는가,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좋은 관계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말씀입니다.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0: 아멘.
1: 아멘.
0: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가꾸는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아내와 남편과의 변화도 있고 스승과 제자와의 변화도 있고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오늘날 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 있든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4장에 넘어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무리가 교회라고 하더랬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연습을 하는 거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배우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한편으로는 가정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대해서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갑의 위치에 있든 을의 위치에 있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을의 위치, 낮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그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0: 아멘. 여기 종들이라고 하는 것과 9절에 나오는 상전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가 찾아보니까 에베소서의 그 당시, 에베소가 있었던 그 당시 기원 1세기에 있었던 시대의 문화가 로마 문화였고, 로마 시대의 인구 분포도 가운데 그야말로 3분의 1 이상이 전부가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들이, 노예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죽으러만 죽어야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유품에 불과합니다. 물건보다 더 못한 취급도 받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종들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치 보지도 않는데 보는 것처럼 기술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게 굉장히 당시의 종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받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근데 이 5절을 해석할 때에 액면 그대로 볼게 아니라 이 5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갑을 위해서 을이 희생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도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귀한 성도들께서 비록 구조상, 사회 구조상 종의 신분에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지요.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상대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처우를 해주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겸손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 와, 태도가 결국은 사명을 이루가거든요. 태도가 사명을 이루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참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다. 세 가지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5절 다시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떨며. 두려워, 떤다는 것은 여러분, 윗사람의 그 어떤 위치와 권력을 보면서 두려워, 떨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과 나의 위치의 관계를 논하지 말고 그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척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 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라. 내가 사람을 대하는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내가 쉽게 대하고 뒤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그 태도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이 태도 때문에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누를 끼치지 않을까 늘 조심스럽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말 조심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두려워 떠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때가 있고 너무나 힘든 그런 우리 손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실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하플로테스. 야, 하플로테스. 이것은 뭐냐 하면 순박하다, 순전하다, 단순하다, 두 마음으로 살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한국어로는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입니다. 극과 속이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이 성실한 태도는 성실한 태도의 반대말은 간사한 마음입니다. 간사한 마음의 동의어는 뭡니까? 두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은 앞에서 웃고 뒤에서 원망하고 험담하는 쪼개진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상대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순전한 마음, 성실한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순종이 인간관계를 엄청나게 하나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좋아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성실한 태도를 가질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0: 볼 수가 있습니다.
1: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것은 성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윗사람이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 윗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성실함을 지켜나갈 때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공포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을에 있든 갑의 위치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로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성실한 태도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플로테스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실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2: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1: 아멘. 아멘.
0: 주의해야 될 것들이죠.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눈가림입니다. 헬라어로 눈과 섬김의 합성이에요. 아이 서비스입니다. 아이 서비스. 눈과 봉사의 합성어니까. 아이 서비스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주인의 눈만 즐겁게 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고, 잘하는 척인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윗사람이 없으면 그야말로 뭐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주인의 눈을 속이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계산적이고 이중적인 태도가 있으면 관계의 신뢰가 밑바닥부터 깨지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플로테스, 성실한 마음, 이중적이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보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보상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면서 눈가림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도 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이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영역이 성도의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하프로테스, 성실한 마음은 결국은 이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결국은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고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촉발시키는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일편단심의 성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성실감과 순종이 맞물릴 때 세상의 거칠고 거친 수직관계의 상하 개념의 주종관계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 복잡하고 갈등짓고 그야말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만난 성도가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실한 태도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것이 말씀의 순종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여러분의 거룩한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환전한 을의 자리 가운데 밑바닥을 치는 을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의 눈치를 보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눈가림만 하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요셉의 그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0: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목한 것은 윗사람의 눈치를 살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가정 안에 뭐가 되겠지라고 해서 계획하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종의 몸으로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 성실한 마음으로 산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정직하고 성실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이방인 주인 보디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1: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0: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바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총무가 되자마자 나중에 일이 안 터지는데 여러분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놀라운 것은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도맡았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귀한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그 모습을 보고 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두렵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은 모두가 인간관계였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던 정치인들,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꼴뚜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은 했지만 순간순간마다 오해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가장 까다롭고 부당한 의뢰 환경에서 사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변덕스러운 반응에, 부당한 처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는가? 시작.
1: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0: 내 뜻을 행하려
1: 함이 아니요
0: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다 드렸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부담스럽고 부당한 그 억울한 처우 앞에서도 예수님은 로마 총독을 향하여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대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의 권력 넘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온 우주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로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참 거칩니다. 늘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할수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인간관계, 거친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내 힘, 내 인격으로는 그런 까다로운 상사를 주님께 하듯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 성실함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살아가는 그 길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실 때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사신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인간관계의 태도를 집약하면서 7절로 데리고 가고

0: 하고 있는데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1: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0: 아멘.
1: 아멘.
0: 그냥 의무감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기쁜 마음, 그게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오는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유노이아, 유노이아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마음이에요.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계산 없이 베풀고 사는 마음이에요. 유노이아. 내 눈앞에 있는 상전이나 까다로운 사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찬송처럼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시오니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그 거룩함, 그러므로 그 안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이거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게 되는 것이에요.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기 싫으니까 내가 대충 맞추어준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으며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그 대상을 그냥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로서 사람을 대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빛의 본인 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16세기 그 다음에 나온 존 칼빈은 더더욱 한 발짝 나가서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시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터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인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 말씀은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게 하더라.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든 말든 그 사람의 반응에 내 행동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도 감정이 동해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생깁니다. 내 섬김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정말 악한 사람들 계십니다. 너무나 무례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욱하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이 생각보다 더 위의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결론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 너무나 엑기스 같은 말씀이어서 기업에 상을 주신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0: 아멘. 땅의 것은 언제든지 다 마르고 썩게 되어지지만 하늘 기업의 상은 마르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울왕 얘기, 다윗 얘기 하다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장 악독하고 불의한 윗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억울한 도망자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장군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시죠. 그랬을 때 다윗은 고요하게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

0: 옷자락만 베어도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1: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0: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 인간상을 본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습니다. 사울이 악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울에게까지 기쁜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한 이 다윗의 성실한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남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이거보다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는 을의 위치 있는 분들,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갑의 위치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일터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스스로 좀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돈 벌기 위해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파송되어 온 자리에 가는 사명자입니다.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남들에게 좀 밀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밀리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식하는 자, 주님을 삶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기업의 상을 주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플로테스, 남지 않는 마음, 이런 자들에게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실로 육체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2: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3: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4: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대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뒤 큰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어느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던 중에 서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꽃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윤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뒀는지 공장장에게 물었는데요.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하죠.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건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씀 생각나네요.
1: 우리 믿음 생활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꽃병, 하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윤이 나고 하나는 윤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광로에 왜냐하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0: 아멘.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가전부품 분야에서 4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오며 국내 최초 기술 개발의 신화를 써내려온 강국창 회장. 탄광촌의 가난한 공대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기업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재기의 시간을 지나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믿음과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가고 계신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님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간 국내외에서 가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 국내 4개 지역에 5개 공장, 해외 4개 나라에 5개 공장, 약 한 800명 종업원을 두고 인천 경영자 총협회 회장과 전국 경청 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면서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도 지금 함께 전개하고 있는 강국창입니다.
3: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 예.
3: 가정제품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만드는 가정제품이 뭐예요?
2: 제가 가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생기기 전 금성사만 있을 때 부터 가전제품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케이스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역시 냉장고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리는 모든 그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국산화를 네. 해야 된다.
3: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셨다.
2: 그렇죠.
3: 그럼 또 회사 이름.

0: 미 동국 성신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1: 우리나라는 그 한때 기아 자동차를 타고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못 들어가요.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전 3사가 있는데 LG,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 한 회사의 협력업체면 다른 회사의 협력업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품은 제가 혼자 만드는데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0: 그렇죠.
1: 아 그러면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세 개를 만든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동국전자는 대우전자 너희하고 협력업체. 그다음에 가난전자는 LG전자 너하고 협력업체. 성신하이텍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맺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회사가 세 개가 된 겁니다.
2: 그럼 세 가지의 이름을 만드신 거네요.
1: 그렇죠.
2: 네.
1: 그러다가 20년 이상 하다가 대우전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법인을 세 개 운영하는 건 힘들으니까 두 개를 합쳤습니다. 법인 세 개를 두 개로 줄였죠. 그래서 동국성신이 된 겁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0: 그런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 지금 한 45년 뭐 가까이 됐죠.
2: 와, 오랫동안 운영하셨네요.
1: 네. 50년 가까이 됩니다.
0: 그 대학을 졸업 맞고 바로 시작하셨고.
1: 대학 졸업하고 ROTC 제가 3기입니다. 1학번이니까 3기로 67년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취업을 한 10년 하고
0: 그렇죠. 그럼 장로님은 그냥 탄탄대로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련도 좀 있었어요.
1: 시련이 많았죠.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사업 뭐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는 최연소자 그때는 들어가면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직제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사원에서 사원되고 사원에서 뭐 주임되고 계장되는 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최연소자로 항상 먼저 승진이 됐습니다.
2: 네.
1: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부터는
2: 네.
1: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시작은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굉장히
0: 자금도 딸리고
1: 예 자금도 딸리지만은 제일 문제는 제가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할 때는 업체들이 제게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상 이제 사업자로서 그 회사 사업을 네. 물건을 좀 설명하러도 납품하기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 그 창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창구서부터 담당부터 이렇게
0: 그럼
1: 게 엄청 어려웠어요.
0: 장로님 네. 결혼하고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셨어요?
1: 결혼하기 전에 했죠.
0: 그러면 저 사업이 잘 되니까 네. 결혼도 하고 부도가 언제 났어요?
1: 잘 돼서 결혼 잘 될 때는 그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는 역시 뭐 그렇게 평탄 뭐 넉넉하다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2: 사업을 처음
1: 시작해서 한 초기에 10년쯤 됐을 때
2: 예.
1: 그때는 아주 그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이랬을 때인데 굉장히 새마을 뭐 성공사례 강사로도 이렇게
2: 네.
1: 강연을 할 정도로 많이 사업이 이제 좋아졌죠.
0: 그런데 부도가 나고
1: 네. 그리고 그런데 그
0: 친구가 좀 도와준 적이 있나요?
1: 예. 그래서 저보고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이제 잘 나가니까 젊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해서 제가

0: 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교 다닐 때 그거 좀 한번 그 못 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차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도장이나 모든 이제 경영을 내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격리나 뭐 이런 걸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격리 담당 중역을 채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뒀더니 그 수표 남발이 어음 남발을 많이 했어요. 그 쟤는 또 공천에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 많은 그 수표가 많이 막 돌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1: 예수는 언제 믿으셨어요?
0: 부도가 나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그집 부근에 이래 있기도 하고 그리고는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사업을 잘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그냥 많았죠.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몇이 없어요. 근데 그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친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좀 답답하니까 피하기 좋은 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그럼 순복음교회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제가 등록하고 그분들이 뭐 담요 하나씩 가지고 기도원에 갈때 따라서 가서 거기서 먹고 뭐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 놓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그 예배 그때 5번인가 본것 같아 기도원에서 그때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1: 자,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이제 회사에 예배도 드리시고 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0: 그렇습니다.
1: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책을 내신 것 같은데.
0: 예, 제가 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 5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5세가.
0: 5세도 벌써 이제 뭐몇 권이 안 남았다 그래요.
1: 이건 그럼 장로님이 그동안에 겪어오신 모든 경험담이 여기
0: 예,
1: 들어있겠네.
0: 그렇습니다.
1: 나는 광산촌에서
0: 예.
1: 어렵게 어렵게 자라는 흙수저가
0: 예.
1: 지금은 저 먹고 살만하고, 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남 부러울 거 없고, 그
0: 그렇습니다.
1: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맷두셨어요.
0: 아들을 하나, 딸 하나
1: 남매.
0: 그랬습니다. 남매.
1: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
0: 우리 중매로 그땐 뭐
1: 중매.
0: 만났고요. 제가 그 사업한다고 뭐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고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먼저 교회를 좀 나갔고요. 제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2: 그러셨군요.
0: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잘하려고 그동안 못해준 걸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니,
0: 대구
1: 그러면
0: 사람인데
1: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요?
0: 예, 쟤는 우리 형제가 9남매인데 9남매의 11식구지 부모님하고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쟤인데
1: 셋째.
0: 셋째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죠. 태백이라고. 단광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아버지 단광, 형님 단광, 누나 이제 자형도 단광. 그럼 제 차례인데 쟤도 단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던 차에 이웃

0: 그 회사에서 태백고등학교 나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부터 매월 잡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하도 와.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1: 그 얘기를 듣고 도전하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네. 이것이 뭐 정말 이때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탄광에서.
2: 탄광에서.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조그만 꼬마 전구를 켜놓고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그 시험을 쳤는데 전 뭐 취업 저 합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2: 그래서. 그래 이제 거길 졸업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0: 그렇죠. 이제 ROTC니까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죠. 군 복무를 소대장으로서. 그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소대장 임관할 때 그 교관으로부터 첫 받았던 그 어록이랄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그 그런 걸 듣고 그 제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좌우명이었다 네. 이래 생각을
1: 그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사업도 도전하시게 된 거군요.
0: 네, 네 그 어느 어디에 가든지 명예는 상사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 네.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빨리 인정받고.
2: 그럼 인천에서 지금 직장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0: 예배 장소가 우리 평소에는 예배실이고 그걸 예배가 끝나면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식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장이 인천에 있고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고요. 창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골프장인데 전부 다 매월 첫 근무일에는 주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원례하고 그 원례 생일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한 팀 그 한 달 동안 했던 실적을 팀별로 발표를 해서 팀이 잘한 팀에게는 작은 뭐 상품을 주고 잘 못한 팀은 나와서 제일 꼴찌한 팀은 왜 못했는지 격려 박수 받고 뭐 이런 식의 행사를 합니다.
2: 아니 그럼 교회는 지금 어디 나가세요?
0: 서울 수정교회 수정교회라고 인천에도 불로동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일래 목사님이 예. 그 이제 시무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신학생으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집이 그 가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항상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층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이거 뭐 일꾼이 하나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 교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이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불로동 인천에 그 보이라 공장을 했던 공장을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1: 그래서
0: 인천에 수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크게 지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까지 다 가면은 좋은데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본교회가 그리 인천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본교회 이름은 수정교회로 하고 서울

0: 서울에 남은 교회는 서울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거기 남은 교회를 서울 수정교회를 붙이고 제가 그 남아서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1: 그럼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을 하시는데 예. 제주도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죠?
0: 예.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골프장이 제일 마지막 골프장이었으니까 제주도 3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골퍼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골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별로 흑자 경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 제주도에.
0: 예.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코로나 때 값도 별로 뭐 올리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괘씸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이신 강국창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또 여러 공장을 또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시장이 작아서 못 견디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우리 고객사죠. 그러니까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전부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반 진출 같이 가자 이러면 그 우린 부품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곳이 있는 건 멕시코가 유일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폴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0: 나갔는데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래서 국내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1: 네.
0: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2: 만약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인생을. 그동안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난 그거보다 뭐 정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0: 전 그 물건을 만들고 개발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도 전 제조업을 할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죠.
0: 예.
2: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0: 옛날에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자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1: 네.
0: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2: 그렇죠.
0: 다른 나라들은 경쟁 국가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2: 그렇죠.
0: 80-90%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 때 우리는 놀지 않았거든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을 따라 아리케준 선생 나라를 그냥 능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모양을 보고 본뜬 나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중국에서부터 뭐 중국도 우리 수교하기 전에 김우중 회장 계실 때 냉장고 공장을 만들어주러 중국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사람 드라이버 들고 있으면 볼트를 날라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이거 완전히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2: 중국이
0: 그렇습니다. 지금은 K-POP의 그 흉내 뭐 7명 8명 그 율동하고 노래를 로봇가 다 해요. 같이 똑같이.
1: 네.
0: 거의 완전히 이래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항주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1: 네. 기술 발전이 참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0: 기술도 발전이 됐고 아주 그 환경도 그건 전부 전기자동차니까 매연을 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리바마 뭐 기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 이번에 가는데 본사 견학하는데 다 돈 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약이 잘 안 돼. 그럴 정도로 발달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죠. 그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치고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밖에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의 손놀림. 요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놀게 하고 이 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산에 가도 열매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1: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화합과 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 경영이나 저는 뭐 가정 경영이나 기업 경영이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 경영 가정에도 애들이 배고파서 막 우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0: 우선 애들 밥 먹여놓고 그냥 부부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2: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

0: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극동방송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글이 왔네요.
1: 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의 은혜의 간증, 또 인생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또 한 번 오셔야 되겠어요? 내 네. 얘기가 많어.
2: 얘기가 많어.
0: 감사합니다.
2: 많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아, 목사님. 저희가 감사하죠.
1: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동부 성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 동부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서로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본능적으로 그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창세기 41장에도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당대 최강의 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 바로입니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의미를 풀어주지 못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국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다 모아봤고 권력자들도 다 모아서 꿈 이야기를 해줬지만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감옥에서 나온 히브리 청년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이죠. 요셉은 미래를 마치는 점장이처럼 바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풍년은 누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닥칠 7년의 큰 풍년과 그 뒤를 이어 닥칠 7년의 혹독한 흉년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설명 중에 아주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 올 흉년이 너무 심각해서 이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것이 풍년의 함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주머니가 넉넉해지면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좋은 날이 영원할 거야. 나는 안전해. 여러분 영원할까요? 안전할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잠을 부르는 시험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년의 시간을 주실까요? 단지 마음껏 쓰고 즐기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풍년은 다가올 흉년 속에서 생명을 살리라고 맡겨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자마자 대안을 제시합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라고 분명한 대안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건강하십니까? 혹시 관계가 안정적이고 풍성하신가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이 있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풍년의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년은 소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좋을 때 말씀을 마음의 창고에 쌓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넉넉할 때 나눔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예기치 못한 흉년이 닥쳤을 때 쌓아둔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닥친 뒤에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풍년은 준비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요셉은 곡식을 잘 저장해서 굶주린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을 통해 더 크고 위대한 한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흉년은 경제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의 기갈, 죄와 죽음 아래에서 타들어가는 영적인 흉년, 여러분, 우리의 흉년은 경제적 결핍보다 영혼의 결핍이 더 깊은 흉년이라는 거죠. 이 흉년은 세상의 어떤 정보로도 또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십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므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기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메마른 흉년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어려운 자리에 두셨을까? 원망 섞인 질문이 터져나올 때 오늘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심이라.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여야만 했던 이유는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깨달아야 풍년에 생명을 살릴 큰 창고를 지으라 명령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입을 통해 바로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창고를 짓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흉년이 그래서 갑작스런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안에 살 길을 준비하셨음을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안할 때 교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쌓는 준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고통의 흉년을 지날 때 낙심하지 않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두려움은 내려놓으십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0: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풍년은 거룩한 준비가 될 것이고 우리의 흉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 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를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0화 하나의 이름으로 성경 속에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시몬은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국 개신교 초기에 이처럼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다. 1890년대 강화도 북단 홍이마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름을 바꿔야 할지를 두고 모여있다.
1: 조상님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계실 텐데 이름을 바꾸자니 큰일 날 소리지.
2: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거죠.
3: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이름에는 돌림자가 있어요. 이 이름을 버린다는 건 족보를 버린다는 말과 같은 일인데 아마 집안에서 쫓겨날 겁니다.
1: 그걸 몰라서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례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새로운 삶을 받았으니 새롭게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는 어차피 바꿀 거예요.
3: 당신은 여자라 돌림자를 안 써도 되니 상관없지.
1: 내 이름도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소중한 이름인 건 똑같아요. 여자라고 쉬운 줄 알아요?
4: 그만들 하십시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갖자는 건 세상의 족보를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족보를 넘어서 이제 영적인 족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자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새 이름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1: 맞아요. 우리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의 이름을 갖는 게 당연해요.
3: 좋습니다. 우리 가족과 조상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겠죠. 저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1: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나 정말.
2: 저도 결심했어요. 이전 것은 죽고 저는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이름은 당연해요.
4: 좋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안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모두가 한일자를 돌림자로 하여 이름을 바꿉시다.
3: 예, 차마 성까지는 바꾸긴 못하고 그럼 마지막 글자를 한일로 통일하고 각자 가운데 글자를 정하시죠.
0: 그렇게 그들은 각자 가운데에 들어갈 글자를 적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함께

0: 기도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쪽지를 뽑기 시작했다.
1: 저는 믿을 신을 뽑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권신일입니다.

0: 아유, 주여.
1: 그런데요. 이름이 바뀐다고 성격은 안 바뀌겠죠? 우리 종순일 형제님이 좀더 유해지면 좋겠는데.
2: 그럼 너무 좋지. 성격까지 바뀌면 우리 남편도 얼른 데려와서 바꿔야겠어.
3: 바뀌어야죠. 귀하게 받은 새 삶이니 저는 모든 걸 바꾸고 싶습니다.
4: 그들은 한날 한시에 처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갔다. 이렇듯 처음 믿은 호기 마을 교인들은 모두 이름을 바꾸었고 족보에도 새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시작이었다.
3: 왔느냐?
5: 예, 아버지.
3: 네가 생각이라는 게 있는 놈이냐? 하나뿐인 집안 종손이 뭐 이름을 바꾸겠다고?
5: 이미 바꿨습니다. 그래서 호적에도 바꿔서.
3: 야, 이놈의 자식아! 이 더러운 서양 종교에 빠져서 교회 들락거려도 눈 감아줬다. 내눈 감아줬어. 그래, 제사를 못 지내겠다 할 때도 내 참았다. 그런데 이젠 하다하다 이름까지 버리겠다? 이런 천벌 받은 놈이 있나?
5: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집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아버지.
3: 됐어. 됐다, 이놈아.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넌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고 우리 장씨 종손도 아니다. 썩 나가, 이놈아.
4: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결단을 넘어선 일이었다.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5: 사실 무섭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 혼자거든요. 저희 집에선 장례조차 치러주지 않을 겁니다.
1: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걸 믿어요.
2: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밥도 해주고 장례도 다 치러주고 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죠. 아니에요?
5: 그렇긴 하네요.

0: 마마마마마마 허허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검정개들.
1: 야 저 사람들 말이야 부자간에도 친척간에도 같은 돌림자를 쓴대요. 적봐도 양심도 없는 놈들.
2: 아이 그래도 좀 대단하지 않아요? 저렇게 그냥 당당하게 다니는 거 보면.
0: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저 옷 입은 거 봐봐. 어? 흰 옷을 죄다 검게 물들여가지고 아주 새까맣게. 어,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아니, 마을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3: 사람들이 또 우리 보고 욕을 하네요.
4: 괜찮아요. 이럴 거라는 거 각오했었거든요.
5: 아니 검정개면 또 어때? 주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는 거지. 검정개든 뭐든 두고 보자고. 누가 천국에서 웃으면서 뛰어다닐지. 누군가는 그들의 결단을 비난했지만 또 누군가는 그들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다.
6: 아, 나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물어봐야 되겠어. 저 안녕하세요.
7: 예, 어서 오세요. 예. 요즘 전화가 철이에요. 예. 얼마나 드릴까?
6: 아, 그게 아니라요. 너무 궁금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도 검은 옷을 입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요.
7: 아, 뭐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예. 가족들이 등 돌리고 호족에서도 파이고 세상에 저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0: 면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제 믿음을 지킬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남는 두려움보다 예수님과 멀어져 예전처럼 사는 게더 두려웠거든요.
1: 예전처럼 사는 게 어때서요? 그냥 착하게 제사도 지내고 가문도 지키고 조용히 사는 게 어때서요?
0: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내 모든 죄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내 안의 탐욕, 정욕들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사실 저는 매일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그런데 이젠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0: 당대 조선사회에서 가문의 이름과 족보를 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결단 이면에는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절실함이 있었다. 홍익교회의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권문일, 권정일, 권혜일,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주광일, 장양일 등이 이름을 바꿔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의 결단은 조롱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 선택은 이후 한국 초기 교회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의 초석이 되었다.
1: 주님, 저에게 새로운 가족과 이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름 따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 두려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세요.
3: 주님, 이름도 바꾸고 마음도 바꿨는데 우리 남편 성격도 조금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4: 주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5: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으로 피어난 이 불씨가 조선 땅끝까지 퍼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0화 하나의 이름으로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0: 그대로 천국 백성의 삶, 정욕을 넘어 신실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그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 백성의 정체성, 제자들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 천국 백성으로서 제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 이미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까?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선포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 또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주제 그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그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미리 누리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이지요.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주제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예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는 삶 이것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3주 전에 살펴보았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예, 이 말씀에 이제 해당이 되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적인 행동만으로 다 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외적인 행동으로만 이제 제한을 했던 것이죠. 물론 외적인 행동, 외적인 모습들 그것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갔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 그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내세우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마음은 곧 행동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중에 그대로 드러날 곳이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천국이기에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분노와 미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영적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율법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선상에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것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대답해 주셔야죠, 여러분. 이 정도는. 예.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네.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 앞에서 자신들이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살인하고 똑같죠. 왜요?

간음을 자신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자신들은 깨끗하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독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살인만 하지 않으면 형제를 아무리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형제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간음도 내가 행하지만 않았으니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내가 어떠한 불의한 생각을 해도 음란한 생각을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간음의 죄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현대 이 사회 가운데서는 만연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이 땅 가운데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음식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식당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가 맡아지십니까? 안 맡아지시죠? 배가 별로 고프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지금 막 맡아지거든요. 배가 고프네. 그런 거와 똑같죠. 여러분, 이 갈증도, 우리가 목이 마른 사람은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즉 영혼의 갈증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질 그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음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욕의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음욕의 본질이에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시기와 화와 내 가운데에 있는 분노들이 드러나는 통로가 내 입의 말이다라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통로이듯이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낸 우리 마음의 결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과연 너희들은 너의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주고 있는 것은, 묻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곳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저 구덩이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들은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음욕으로, 정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마음의 문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29절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다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멘이 절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중에 오른 눈과 오른손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예, 막 고개를 흔드시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실제로 상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죄에 대해서 음욕에 대해서 단호하고 뿌리째 끊어내 버려야 된다라는 강력한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른손과 오른눈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당시 유대의 문화 가운데는 더 그럴 텐데 왼손잡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왼손잡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하다고 네, 다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이 오른손 자체가 중요한 손으로 요긴한 손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른 눈도 마찬가지예요. 유익하고 정밀한 눈이 오른 눈으로 오른쪽 눈으로 그렇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즉 이것은 나에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익숙하고 또 내 삶 가운데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죄로 음욕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통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리함보다 거룩함을 선택하라라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편리함보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묻고 그 대답을 스스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삶으로 명확하게 증명해 준 한 가지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내용인데요. 창세기 우리가 한 두 달 정도 새벽마다 이야기 묵상을 했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버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지 이 정도야. 내가 믿음이 이렇게 강한데 버틸 수 있지 하고 그 자리에서 버틴 것이 아니라 유혹이 틈나는 그 순간 가운데 예, 만약에 음란의 생각이 나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피해요.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현명하고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음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그 자리를 멀리 피하는 것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몇 가지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시선을 나의 생각을 흐리거나 붙잡고 있는 미드와의 단절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음란한 생각으로 이끄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가운데 나를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을 삭제해야죠. 그것을 아예 뿌리째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봐야지 그렇게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눈을 빼버리는 오늘 눈을 빼버리는 그런 결단이 되는 것이죠.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혼자 있게 되면 어떤 영적인 고립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립을 피하고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쉽게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홀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셀 모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 하셔야 된다, 바이블키 하셔야 된다, 훈련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넘어질 수 있기에 나의 환경 자체를 믿음의 환경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나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그런 영적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울타리, 그것을 한 주에 한 번만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자주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되시는 대로 시간이 되시고 예,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라고 하면 아, 목사님 시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또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수요예배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예, 늘리기를 좀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에 뭐가 있습니까? 금요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영혼의 울타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관계와 문화에 대한 영적인 점검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의 모임들 그리고 어떤 동호회의 자리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회식 문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를 영적인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단지 사회생활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당연히 여기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셔야 해요. 과연 이 자리가 나에게 유익한가? 내 영혼 가운데 이게 유익을 주는가? 내가 거룩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될 자리인가? 내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거리를 둘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 우리 칠암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것을 내가 끊어냈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했지만 결국 결단하면서 끊어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은 어떻게 보면 제가 결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결단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 결단을 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의로 자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결단해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절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 결단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것으로 나의 일을 막 자랑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나의 결단 위에 내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런 결단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치라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은요 내 힘으로 그 더러움들을 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결단이라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 결단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에 여기도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그릇에 오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물이 지금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오물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계속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물들은 씻겨져 나아가게 되겠죠. 오물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진다면, 채워진다면 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면 내 가운데 있는 죄의 자리들은, 그 모습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씩 없애고 사라지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문제, 이 정욕의 문제죠. 이것은 이제 가정의 관계까지도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어지는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죠. 신명기 24장에 근거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율법은 무엇이었냐면 버림받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어요. 왜냐하면 이혼증서를 받은 여성은요 재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이 이혼증서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서 이 여자를 내보내면 그 가운데에 여자는 홀로 사는 것, 과부로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는 거의 이 시대 가운데 2000년 전에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된다. 그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율법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했고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법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기록들인데 남아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제 여성을 내보내는 상황 가운데에 여자가 음식을 망쳤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하다가 뭐 음식을 태웠다든지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혼 증서는 그냥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다라는 그 이유로도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보낸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보신 거예요. 알고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악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왜 그것을 악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편리를 더 앞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셨고 반대하고

0: 계시는 것이죠.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것. 또 언약의 관계,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잖아요. 그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그 결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이렇게 깨트려버리는 것. 그리고 약자를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을 이용해서, 약자라는 것은 이제 여성, 그 가운데에 어린 아이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약자들을 합법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분노도 음욕도 그 관계의 깨어짐도 결국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앞세우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너의 욕심으로, 너의 이기심으로 그렇게 채워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국 백성은 자기 욕심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내 기대에 맞지 않았을 때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에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천국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언약 앞에, 약속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인생의 어떤 모진 풍파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또 결별의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떠한 죄책감이나 정죄함 속에 스스로 그렇게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상은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어떠한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이들을 버리는 자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깨어짐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런 상황들,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고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 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 하늘을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평소 하늘 보세요? 저기 저 시골에 놀러 가셔서나 이제 별 보려고 그럴 때 있는데 어딘가 이렇게 특별한 곳에 가서 가끔 하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눕게 되면요, 위를 보게 돼요. 누우면 하늘 봅니다. 서 있다 보면은 위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병원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그 수술방 천장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람이 그 눈 뜨고 누울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누우면은 힘 쫙 빼고 편안하게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위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어느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 한의원 그 침대마다 누우면은 바로 위 천장에 성경 말씀이 붙여진 곳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들 느껴지더라고요. 자, 저 한적한 시골에 누워있다 생각하시고요. 힘 쫙 빼고 편안하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찬빛 되신 예수님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바로 시편 121편 말씀 토대로 찬송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그런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 토대로 한 찬송. 그렇죠? 아, 우리 0490번님 참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고맙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저기 전국 각지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고요. 한 주 동안도 참 수고 많으셨고 평택, 양평, 또 익산, 의정부, 인천 남동구, 고흥 베란다에서 서면은 하늘과 바다가 보여요. 평온합니다. 0390번님, 4496번님도 또 앱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신청곡 또 전도 요청 본인이 방학생이다 방학 뭐든 좋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감사한 제목들도 나눠주십시오. 오늘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데 사랑 고백했던 우리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잘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내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새끼라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가족전도 하고 있는 그 모습과 함께 많은 분들 전화 연결할 때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가족전도 사랑 고백 영상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겠어요? 받으셔서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여러분 많이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네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고 아까 정말 누워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듯이 우리 편안하게 자 쉼이라는 찬양 보냅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쉼. 아주 좋은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말에 쉼도 가지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영적인 쉼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 픽업하면서 서울 반포에서 출석해 주신 우리 0199번님 찬양이 참으로 힘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동탄에서 둥이들 유치원 보내고 부천으로 또 와가지고 허리 치료 받으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7930번님 고맙습니다. 사과밭에서 일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또 와 8929번님 안수 집사님들과 땀 흘리며 일하며 주님의 복 많이 받는 날이에요. 최규인 집사님 가나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기고 계신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아 그래요. 모두 기도로 함께 응원을 해주고 계시면서 사과밭에서 사과를 심기 위해서 야 땀을 흘리고 계시네요. 자 영상이라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새끼라의 가족전도 영상 보고 싶으신 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 또 하나님 사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랑 고백 영상 아직도 못 보신 분들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여러분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꼭 전달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은 열어져가지고 또 저하고 또 전화 연결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해 주신 2682번님 감사합니다. 1455번님도 오셨고요. 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강릉에서 오랜만에 출첵을 하셨어요.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고요. 잘하셨네요. 그때 방학생이어가지고 아는 60대 언니랑 선물 받았었어요. 지금 또 역시 새끼라 열심히 하는 모습 짱이라고 하시면서 아 3590번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올해 초에 연결이 됐군요. 강릉의 방학생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했던 41장 10절 이사야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현석주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어떤 분이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수술방 천장 위에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다 적혀 있더래요. 더 간절할 때 하나님이 더 보이죠. 보니까요. 포도밭에서 경기도 송산. 야, 이 포도 유명한 데죠. 5932번님. 태양을 마주하면서 일하고 계시면서 또 극동방송 듣고 계시고요. 충북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신다고. 3042번님. 가족전도 영상 보내달라고요. 네, 영상이라고 두 글자가 문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가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주에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고 있네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 극동방송. 청주 본부도 생겼거든요. 충북의 많은 청취자들이 극동방송 통해서 하나님께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할머니 집 가는 길에 신나요 신나 9713번님도 듣고 계시고 서울 신월동에서 교육 다녀와서 집에서 듣고 계시는 0133번 0113번님 잘 오셨어요. 아이고 0705번님 남편 졸면 안 됩니다. 막히는 내부 순환로에서 지금 졸고 있다고 남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포 시 이모님 댁 가는 길인데 우리 0705번님 남편 네, 정신 번쩍 또 깨우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도 대상자가 옆에 계시네요. 옆에 계세요. 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옆에 있어요. 자, 신호 갑니다. 자, 생방송 중에 갑자기 전화합니다.
1: 할렐루야.
0: 네. 우리 이춘식님 맞죠?
1: 네네.
0: 김민수 PD입니다. 예. 자, 네. 전도 대상자분이 지금 옆에 계시나요? 통화 가능하세요?
1: 네, 네, 옆에 계십니다.
0: 이현국님, 두 분이서 어떤 관계세요?
1: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십니다.
0: 거래처? 어떤 거래처인가요?
1: 여기가요, 저 타일. 도기라는 아주 고급 제품만
0: 타일 판매.

0: 예.
1: 타일 쪽의 사장님.
0: 예, 예.
1: 우리 이춘식 님은 또 그쪽하고 거래하는.
0: 저는 시공.
1: 네. 아, 그렇군요.
0: 시공업자입니다.
1: 타일. 어느 지역이세요?
0: 여기 대전입니다.
1: 대전. 자, 대전의 네. 타일 사장님 옆에 네. 계시고 지금 교회 현재 네. 지금 쉬고 계시는 분이시겠죠?
0: 네, 9년 방학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1: 9년, 9년.
0: 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죠.
1: 아, 한번 바꿔주시죠.
0: 네.
1: 네.
2: 통화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국 사장님.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2: 네.
1: 극동방송 반갑습니다. 들어보셨어요?
2: 네네네.
1: 어,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뭐, 극동방송은 웬만한 사람 다 알죠. 뭐.
1: 그러니까, 어,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본인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계기로?
2: 아, 옆에, 저거, 네, 옆에 사장님이
1: 네.
2: 계속 전도를 하셔가지고.
1: 네, 그러니까 옆에 사장님이 알려주셔서 듣게 되신 거군요.
2: 네네네.
1: 그래서 오며 가면서 가끔 들으세요.
2: 네네네.
1: 어, 9년, 그리고 9년 전까지는 교회 잘 다니셨고.
2: 네네네.
1: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또 옆에 우리 이춘식 사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방송국에 저 생방 중에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방송 아, 뭐. 듣다가 전화 받으셨나요?
2: 네네.
1: 아, 그렇군요. 이 시간에 저희 막 전화하고 이런 방송 오늘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좀 몇 번 들어봤나요?
2: 여러 번 들어봤어요.
1: 들어봤어요. 아, 그 들어보시면서 아, 나에게도 기회가 될까? 나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2: 그러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다.
1: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2: 네네네.
1: 일단 그래도 그냥 듣고 계셨고.
2: 네.
1: 그거 막 선물 드리잖아요.
2: 선물을 주세요.
1: 네. 선물 드리거든요.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네네네.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2: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세트.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로브로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2: 커피.
1: 레모나 이렇게
2: 커피로 할게요.
1: 커피로.
2: 네네.
1: 알겠습니다. 커피로 전해드리고 우리 옆에 이춘식 사장님도 뭐 하나 드리고 싶은데
2: 잠시 바꿔드리겠습니다.
1: 예.
2: 네. 여보세요.
1: 예. 사장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저는 하루 견과.
1: 알겠습니다. 그래서. 견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현국님이 그래도 좀 마음이 열려 있나요?
0: 열려 있으시죠.
1: 열려 있어요.
0: 며칠 전에 사모님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1: 아, 이영국 씨가 사모님께 아내에게
0: 네네.
1: 교회 가자고 얘기해볼까 한다고 그랬어요.
0: 네네.
1: 갈 마음이 있군요.
0: 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극동 방송도 듣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네. 바꿔주십시오. 예.
0: 네.
2: 네네네.
1: 네, 이영국님.
2: 네네네.
1: 아내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해볼까 한다고요?
2: 네네네.
1: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2: 옆에서 전도를 잘 해주시니까.
1: 우리 이춘식 사장님께서.
2: 네,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요.
1: 아, 그렇군요.
2: 네네.
1: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한번 우리 한번 도전해볼까요? 내일
2: 아,
1: 모레.
2: 주말부터요?
1: 내일 모레부터.
2: 네네네.
1: 예.
2: 알겠습니다.
1: 혹시 가실 교회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이춘식 사장님 교회 가면 되나요? 같은 동네인가요?
0: 아니요.
1: 예?
0: 아, 저는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저는 동네로 다니면 됩니다.
1: 그러면은 이영국 사장님께 그 동네에 건강한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0: 예, 댁 옆에 함께 하는 교회라고.
1: 예, 예.
0: 침례교, 저기 있습니다.
1: 예. 아, 그쪽으로 인도하시려고요?
0: 거기 가까우시니까.
1: 아, 가까우시니까. 좋습니다. 교회. 좋아요. 또, 저희 대전극동방송하고도.
0: 이사장님하고도 관련.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 가시면 되겠네요. 아내분에게도 네. 잘. 아, 그러면은 아내도 지금 방학 중이죠?
2: 네네네.
1: 아내도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면은 아내분에게는 뭘 드릴까? 주얼리를 드릴까요? 화장품을 드릴까요?
2: 아무거나 주십시오. 나 저 여자들이 원하는 걸 잘 모르니까.
1: 그러면 주얼리 쿠폰을 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1: 주얼리 쿠폰을 드릴 테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꼭 참 잘 좀 얘기해 주시면서 내일 모레부터 우리 아내와 함께 아니면

0: 그게 안 되면 일단 혼자라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봐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네네. 우리 사장님.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서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현국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고맙습니다.
0: 내일 모레부터 꼭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1: 네.
0: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제 교회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좀 깊이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것들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더 아마 더 굳은 믿음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계속 들어주시고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이춘식 사장님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아멘.
0: 예, 우리 이연국님, 사장님.
1: 네.
0: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1: 나는
0: 기억에 남는 찬양이라든지.
1: 뭐 전화 통화를 해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0: 제목곡 얘기 안 하셔도 예, 뭐 멜로디만 얘기하셔도 좋고 흥얼거리셔도 좋고 가사 얘기하셔도 좋고.
1: 네.
0: 생각 안 나세요?
1: 네네네. 아, 생각이 안 나.
0: 그럼 우리 이춘식 사장님은요?
2: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0: 예. 우리 이춘식 사장님은 장로님 같은 분위기예요.
2: 아, 별명만 장로.
0: 별명만 장로님.
2: 네. 네.
0: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영국 사장님 잘 좀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교회 꾸준히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찬양 나누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현국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0: 아이노스 이동영 김윤희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해드렸습니다. 3시 31분 생방송 새깨라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마산 병원 가는 길에 우리 129번님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봉화에서 블루베리 적과하면서 또 듣고 계시는 4563번님도 엄청 뜨거운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서울 강동구에서 매일 여철 열청 중 열심히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6599번님 강동구 우리 미용실 원장님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미용실 원장님들 극동방송 틀고 계시는 원장님들 정말 짱이에요. 짱짱짱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7807번님 다음 주 지리산 3박 4일 등정 예정이었는데 중2 딸 갑자기 다리 무릎 염증으로 못 가게 됐어요. 아유,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은데 잘 위로해 주시고 전라남도 보성 용정중학교 지리산 등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광주의 국송이님도 오셨고 6982번님 매일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사전투표하고 아들 학교에 가서 하굣길에 집에 차로 모시고 와서 나주 고향집에 가시면서 우리 6206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하시고요. 탁송일 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지역별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0318번님 혹시 이분이 지난번에 이번 주인가요? 탁송일 하다가 전화 연결돼가지고 교회 가겠다는 분 있었는데 탁송일 하시면서 0318번님이 막 이렇게 극동방송으로 맞춰놓는 분 아니신가요? 응? 야 차를 고객할 때 인계할 때 전도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 주파수를 맞춰놓고 내리면서 효과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아 맞네요 맞네. 어제 같은 탁송 기사님이 계약하시는 새끼라 방송 들으면서 더욱 열심히 주파수를 맞춰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야 고맙습니다. 우리 0318번님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두천 택시기사님 운전하면서 잘 듣고 계신다고요. 1491번님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대구에서도 7899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또 있습니다. 친구 전도를 요청한 분 강명래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강명래님은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이 이미 돼 있고요. 우리 친구분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8760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배인수님 맞죠?
1: 네.
0: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친구분 가운데서 강명래님 있죠?
1: 네.
0: 강명래님이 그 전화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놨나요?
1: 네.
0: 이제 극동방송

0: 방송에 사연을 보냈어요. 배인수님 사연.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자, 선물 어떤 선물이 있냐면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약과 세트, 커피 세트,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저요? 유산균이 유산균. 좋을 것 같은데.
0: 알겠습니다. 네. 유산균. 어떻게 친구? 강명래.
1: 아, 근데 예. 강명래님이 무슨 사연을 보냈나요?
0: 무슨 사연을 보냈을지 궁금하시죠?
1: 네.
0: 잠시 뒤에 알게 될 건데 네. 사연 보낸 우리 강명래님 어떻게 친구예요?
1: 아, 저기 우리 아이 어렸을 때
0: 네.
1: 초등학교 예. 1학년 같은 반, 엄마 같은 동네 살았고요.
0: 아, 학부모로 만나셨구나, 서로.
1: 아, 예, 같이 이웃이요. 네,
0: 이웃으로.
1: 같은 동네 사, 네,
0: 지금까지도
1: 네.
0: 잘 알고 계시고.
1: 네, 그렇죠.
0: 강명래님이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선물 받게 됐으니까 강명래님도 네. 한번 어떤 선물을 드릴지 한번 물어볼게요.
1: 아니, 그...
0: 강명래님?
2: 네네.
0: 어떤
2: 네.
0: 선물을 드릴까요?
2: 아니, 전 안 주셔도 돼요.
0: 아니, 얼른 빨리요. 지금 바빠요.
2: 아니에요,
0: 지금.
2: 저는.
0: 아니, 바쁘니까 얼른. 네. 빨리 여기서 하나 골라보시고.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네. 어떤 거?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그러면요.
2: 네네.
0: 자, 우리 두 분 인사 한번 하십시오.
2: 인순 집사, 안녕.
1: 안녕. 근데 무슨 사연을 보냈을까? 궁금하네.
0: 자, 무슨 사연이었냐면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강명래 님이 배인수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한번 하십시오.
1: 아이고, 참 또.
2: 배인순 집사. 눈물이 나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빨리 나와.
1: 고마워요, 간사님. 여기까지도 나 전 어려운데 환경에 있는 나를 구해주고 아이고 참네 전도해주고 항상 사랑해주고 내 생각 많이 해주고 너무 고마운 친구야. 평생 잊지 아니야. 못할 거야. 아니야 너무너무 고마워.
2: 같이 천국에 같이 가자고.
1: 알았어 고마워.
0: 자, 우리 네. 배인수님을 강명래님이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1: 네.
0: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으셨던 분이군요. 배인수님께서
1: 네. 네.
0: 강명래님은 권사님이시고
1: 아, 예, 권사님인데
0: 그렇구나.
1: 네, 전도하셨어요.
0: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군요, 배인수님을
1: 네.
0: 아이들
1: 네.
0: 초등학교 1학년 때 서로 만나가지고
1: 네.
0: 집사님으로 교회 잘 다니시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 아, 한 2년 됐네? 잘 모르겠네.
2: 4년.
0: 아, 4년 됐어요?
1: 와, 네. 나도 더 잘하네.
0: 그렇구나.
1: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나?
0: 그러니까. 자, 우리 네. 배인수님, 서울 네. 어디, 서울 어디세요?
1: 아, 여기요. 동대문구야.
0: 동대문구?
1: 네.
0: 자, 4년 쉬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1: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많이 쉬었네.
0: 극동방송 아세요?
1: 어, 예, 예.
0: 듣고 계세요? 혹시?
1: 아니요. 라디오는 제가 전혀 잘 못 들었고 있는데 극동방송 알고 있어요.
0: 알고는 있죠. 앞으로 이제 네. 극동방송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고
1: 네.
0: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부르고 아. 계시네요.
1: 아.
0: 하나님의 놀라운 네. 계획을 갖고 오늘 배인수님 딱 선택하시고 친구분 아.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1: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 배인수님이 아멘한 거 맞죠? 두 분
1: 네.
0: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예. 자 그럼 이번 주부터 나가기입니다 다시.
1: 아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나
0: 다음 주부터
1: 네
0: 이번 주부터는 안 되고
1: 네
0: 교회는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갈 교회가 있나요?
1: 아니요 그 교회 가면 돼요.
0: 그렇죠 4년 이제. 전에 다녔던 네. 교회 동대문구에
1: 그럼요.
0: 있는
1: 항상 제 마음속에 있죠
0: 항상 마음속에
1: 때도.
0: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됐죠?
1: 네.
0: 자, 우리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결단하기도 네. 저랑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1: 네.
0: 배인순
1: 네.
0: 집사님.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배민수님. 자, 이번 주는 이제 일정이 있으시니까 다음 주부터 꼭 예배 드리시고, 앞으로 이제 극동 방송도 들어주시고요.
0: 네.
1: 106.9로 이렇게 라디오로 들으셔도 좋고요.
0: 네.
1: 핸드폰에서 극동 방송 어플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럼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극동 방송도 들어보시고요.
0: 네.
1: 알겠죠?
0: 네.
1: 자, 우리 배인수님이 강명래님께 보답의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
0: 아이고,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죠.
1: 간단하게 한번 하고 싶은.
0: 아, 권사님 이전에 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제일 자랑스러운 친구거든요.
1: 네.
0: 아,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친구를 만나서 항상 내 곁에서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같이 옆에서 같이 있어준 거 너무 감사하고 지켜봐준 거 너무 감사하고 뒤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도와주고 항상 내 편에서 응원해준 우리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 이 시간을 드려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고요. 또
1: 네.
0: 제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저희 네. 남편이 많이 아팠을 때 많이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 찾아와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저를 또 하나님한테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1: 네.
0: 항상 잊지 못할 친구예요.
1: 네.
0: 너무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1: 그래요. 두 분의 우정 변치 않게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배인수님 이번 기회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와서 더 굳건한 믿음 가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강명래 권사님 오늘 요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두 분 건강하시고 네, 아이 두 분 다 울고 네. 계시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1: 예, 이렇게 두 분의 눈물 어린 통화를 했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항해자 신청하신 분 계시죠? 사과밭에서 있었던 분. 네. 자, 항해자 찬양 보냅니다.

0: 자, 시와 그림의 항해자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끼라. 자, 이제 마칠까 했는데요. 문자가 9627번님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내랑 같이 있는데 지금 운전 중에 문자를 잠깐 보냈어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 여보세요. 지금 남편분이 운전하고 계시고 아내분이 조수석에 있죠?
1: 네, 맞습니다.
0: 네네네. 자, 남편분은 운전에 집중하시고 지금 신혼이시라면서요?
1: 네, 4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0: 예, 예. 아내분 바꿔주세요. 남편분은 운전에 집중해주시고. 예. 4월에 결혼했으면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됐네요.
2: 네, 맞아요.
0: 네네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2: 전 부산에 있어요.
0: 부산에? 부산에서 지금 남편이 운전 중에 있고 옆에 조수석에 있는데 아내를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를 주셨어요, 남편이.
2: 네.
0: 그 아내분 혹시 그 교회 다녀보셨어요?
2: 엄청 어렸을 때 한번 가봤고 지금은 이제 저번 주에 일요일에 대인직교회 서울에 있는 거기 예. 한번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0: 서울에 갈 기회가 있었나 봐요, 지난주에.
2: 네, 볼 일이 있어가지고.
0: 볼 일이 있어서 베이직교회 네. 조정민 목사님.
2: 네네.
0: 그렇군요. 어렸을 때 몇 번 가봤고 아마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나 봐요.
2: 네, 뭐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0: 예.
2: 그냥 일단 핸드폰으로 예배를 보고. 있어요.
0: 누가요, 남편이요?
2: 네네.
0: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나 봐요.
2: 아니 창원에서 부산으로.
0: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나서.
2: 네.
0: 남편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쵸?
2: 네, 맞아요.
0: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혹시 처음 들으셨어요? 아내분?
2: 아니요. 이제 남편이랑 차 타면
0: 가끔 들어요.
2: 네.
0: 이 시간대, 이 프로그램?
2: 네, 타면은 거의 계속 듣고 있어요.
0: 전화 연결 막 하고?
2: 네, 저 그냥 듣고만.
0: 네,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지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오늘 전화 연결이 됐는데 아내분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선물 불렀는데 거기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0: 자,
2: 돼요?
0: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2: 김부각,
0: 알겠습니다. 네. 김부각,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내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2: 네.
0: 그러니까 이번 기회 부산에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남편도 어차피 이제 교회를 정해서 가야 되니까
2: 네네.
0: 남편이 갈 때 우리 아내도 남편을 만난 이유가 있거든요.
2: 네네.
0: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알겠습니다.
0: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라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영접하는 그 기도를 저랑 잠깐 짧은 기도인데요. 저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2: 네.
0: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남편이 옆에 지금 흐뭇한 미소로 지금 듣고 있죠?
2: 네, 맞아요.
0: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 김부각 세트 잘 전해드리겠고 그 집 주소를 받으면 그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2: 네.
0: 남편과 함께 꼭 교회 다니시면서 그 고백 지금 했던 고백 다시 한번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흐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 김인수도 물러갈게요.
2: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0: 그렇죠. 네.
3: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4: 네.
3: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3: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2: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자꾸 윗집에서 소음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듣다가 참지를 못하고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겉옷을 챙기고 현관문을 딱 열고 나서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윗집 사람을 만나서 따지거나 혹시 또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순간 분노에 차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다가 멈칫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잠깐 마음을 다스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참고 인내했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분석해 보았더니 알고 보니까 위층의 사람의 그 소음 때문에 그러한 쿵쿵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배관에 나사가 풀려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났던 것이죠.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이 쿵쿵거리는 그러한 소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집사님이 그 순간 내면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분노에 찬 그러한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윗집에 올라가서 따지다 보면 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이웃과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땅에 소음에 지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단순히 구름이 걷혔다는 그러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침묵을 깨고 구약의 오랜 침묵을 깨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영

궁극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야만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네오익 테사. 이것은 단순히 문이 열리는 것을 넘어서 단단히 막혀있던 그 장막이 강제로 찢어져 열리는 그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그러한 장막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꽁꽁 닫혀있던 그 축복과 은혜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닫혔던 그 문이 열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닫혀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길이 닫혀있고 진로가 닫혀있고 사업의 미래가 닫혀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은혜로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도 열어주시고 문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미래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합격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혼사도 열어주시고 치료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자마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비둘기는 온유함 또 평화도 상징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이 땅에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채워졌었죠.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이제는 물이 빠진 것을 보고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런데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때 비둘기가 가지고 왔던 것이 뭐냐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다 빠지고 봉오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희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는 4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므로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시대, 평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도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정의 문도 활짝 열리고 내 앞길도 열리고 우리 가족 구원의 길도 열리고 자녀들의 미래도 진로도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절정의 사건이 뭐냐면 하늘의
음성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 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무런 업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 배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 건강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존재 자체로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아파트 평수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자녀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무능한 자이구나. 나는 실패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비록 지금 깨지고 아파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의 존재 그 자체,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 안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큰 힘을 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늘의 음성.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기뻐하는 자다. 거룩한 정체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됐죠. 굶주림과 욕의 한복판에도 예수님이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때문에 예수님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광야 같은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음성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골 마을에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너는 아빠가 누구야? 너 아빠는 어디서? 그렇게 놀릴 때마다 이 벤은 너무나 창피하고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열등감으로, 좌절감으로, 거절감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벤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0: 부임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 목사님이 벤을 보고 너 아빠 누구니? 라고 혹시나 물을까봐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몰래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이 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성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갈 쯤에 이 벤이 이제 눈을 뜹니다. 뒤로 보니까 성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그 젊은 목사님과 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벤도 그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앞에 딱 서니까 목사님이 악수를 건네면서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질문, 얘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그 말을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벤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벤의 모습을 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이제 알겠구나. 너는 너의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얘야,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디를 가든지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베누프는 훗날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목사님의 그 한마디는 내 인생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그 소년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중한 음성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성장하여 세월이 흘러 그 테니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두 번이나 주지사로 선출되는 그러한 영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랑의 음성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층간소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는 늘 윗집 소음과 같은 세상의 소리, 염려의 소리, 분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 분노의 소리에 여러분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하늘의 음성,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가장 강력한 위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하노라. 이 하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

성가에서의 매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근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운 곳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선교 자체가 힘들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가의 샘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곡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21편을 주제로 부르는 찬양곡 주가 지키시리라 듣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온 세상아 주를 찬양하라 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들으셨던 찬양은 주가 지키시리라 였습니다. 계속해서 주 너를 지키리 찬양곡 듣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찬양곡 들었습니다. 성가의 샘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주 이름 찬송하리입니다. 이 찬양 시간까지 들으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재근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였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전도축제 아이 해피데이가 5월 30일과 31일 양산 삼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복화술, 매직 버블쇼, 샌드아트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며 다음 세대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55-385-7248번 양산 삼양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운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답장을 보내고 나서 괜히 다시 한번 읽어보는 순간 한 번쯤은 있으셨죠? 이미 전송 버튼을 눌렀는데 대화창을 다시 열어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말투는 괜찮았나? 너무 차갑게 느껴지진 않겠지? 이런 표현이 오해를 부르진 않을까? 이미 보내놓고도 혼자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말 한마디에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짧은 문장 하나, 마침표 하나, 말끝의 느낌 하나에 관계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 혹시 상처가 되진 않을지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선한 말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다. 완벽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은혜가 담긴 말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보내고 난 뒤 괜히 다시 읽어보게 되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그만큼 여러분은 이미 따뜻한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다정한 표현으로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는 시간 되길 바라며 5월 29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손영진의 내 입술의 말과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충전. 은희의 충전 라이브에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출석 단어를 남겨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한번 소개해드려 봐야겠죠.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넌센스 아니에요. 그냥 성경 퀴즈. 자, 여러분의 성경 상식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럴까요? 네, 성경 뭐 지식 이런 게 좀 어떤 정도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문제 나갑니다. 우리가 평소에 설교 시간에 자주 듣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뭐 그런 말들이 있죠. 아멘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 또 샬롬은 평안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주님 할 때 그 임마누엘의 뜻, 뭐 이 토시 하나까지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어제 483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엔프렌즈의 찬양으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나만 알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명곡, 이 명찬양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872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배송희의 내가 꿈꾸는 그곳까지 만나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 금요일 성경 퀴즈 나가는 날인데요.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설교 시간에 자주 듣는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 샬롬은 평안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주님 할 때의 그 임마누엘의 뜻,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토시 하나까지 맞추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의 참여가 살짝쿵 저조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어쨌든 음원 공장장 미니 PD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 모두 담아서 AI를 이용해서 그분만을 위한 그날의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산삼스틱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만큼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연주로 만나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또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 이동영, 김윤희 씨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살아갈 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를 만나게 되죠. 그가 굶주리면서 한 번 줍쇼 하고 구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며 바라보면서 나를 보라 하면서 우리에게는 은금이 없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너에게 은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게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소개한다. 그랬을 때 그는 비록 동전이 없어 빵을 사지 못했지만 그의 근본 문제였던 지체장애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해야 할 일, 소외된 이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내가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일. 왜? 이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한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라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여한 증인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요, 사법 절차에 있어서 단순히 참고인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서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공공의 이익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증인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증인이 침묵하게 되는 순간 이 진리는 감춰지고 묻혀질 뿐만 아니라 바로 사법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해야 되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증인이에요. 실제로 고대에 있어서는 증인이 진실을 밝힐 때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증인이 된다는 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말투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이 증인이란 단어가 순교자란 단어도 사용이 돼요. 이 말투스란 단어가 증인이란 단어에서 순교자, 순교자가 증인이란 단어로 사용된 게 아니라 증인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순교자란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바로 증인이죠. 우리 이 증인으로의 사명을요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양심을 걸고 우린 복음의 비밀을 말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침묵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한다는 거예요. 왜? 이 증인이 말하지 않으면 진리가 사장되어지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그들이 그대로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아람왕 벤하닷이 군사들을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고사 작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든 물자들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이 기아로 그냥 아사 직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생활하지 못하니까 격리되어 있었죠. 그들이 그들도 성 안에도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들도 굶어 죽을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며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만일 성읍에 가면 성읍 사람도 굶주리는데 우리도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죽을 건데 그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투항하자, 항복하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살면 살거니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서로 언론했어요. 그리고 해질 무렵에 그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어요. 진영 끝자락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 진영이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에 환청을 들게 한 거예요. 병거 소리와 그리고 말 소리와 군대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생각한 거야. 아,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애굽 왕과 사람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우리를 치려 하는구나. 그래서 혼비백산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장막도 내려놓고 말과 나귀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가 가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장막이 들어가 배가 고 보니까 있는 거 먹고 마시고 보니까 은금도 있고 의복도 있는 거예요. 병장기 던지고 간 사람이 뭐 그런 전리품 챙겼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숨 감춰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막에 가니까 또 그게 은금이고 의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감춰.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이 생각이 난 거야.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지금 저 성 안에는 다 굶주려 죽고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아람 군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먹거리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우리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 만일 날이 밝으면 우리에게 날이 맑을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이거 알리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서 왕궁에다가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하나의 무주공산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나오니까 막 그게 먹거리도 있고 모든 게 돼. 물가가 탁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회생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처럼 오늘 이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몸부림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 떠나면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 죄를 대해 십자가에 지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성 밖에는 먹거리가 가득 찬 걸 모르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이처럼 지금 세상은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어쩔까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거하고 성중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놈의 자식들이 자기들만 배채웠구나 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런 복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알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는 정인으로서 그 정인의 사명을 우린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기도하듯이 외칩니다. 내가 저 우리 권력 친척을 구원하는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 내가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이게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로마서 9장 발 앞에 로마서 8장 39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냐?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현재인이나 높으나 깊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불가역적이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9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참말을 거짓하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왜 바울이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안 되는 그 일을 되게 해서라도 원했을까요? 자기가 민족에 대한 책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서

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하는데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건 이방인이 아니야.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늘 유대인. 특공대를 조직해서 체포조 만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사람 생명 살리는 분. 여러분, 사람 살고 죽는 일에 호불호가 있습니까? 저 사람 좋으니까 살고 저 사람 안 좋으니까 죽어도 좋다.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죠? 더더욱이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아니면 저 지옥 형벌 가운데 빠지는 이 생명,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러나 저 영혼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침묵할 수 없지. 좋아서가 아니라,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생명 살려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 다른 것 아니에요. 좋아서 하고 싶어서 뭐 상을 받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데 제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관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신의 침례 교우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해야 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이 아니라 그 더 중요한 건 예수의 생명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란 것, 오늘 여러분 가슴에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하면 전에는 우리가 이론의 여지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영혼도 구원의 열매를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나의 노력, 우리의 예쓴 것 전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골로새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우리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야기하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아,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우리를 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입을 열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6장 19절을 보면 또 우리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내게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알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세 가지 기도 하나님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술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를 앞두고 지금 연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위한 이 전도대를 위한 이 연속 기도회 때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태신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태신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무엇보다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나는 간절히 간절히 원한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작은 소자라도 그들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는 결코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완성되지만 하나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 왕궁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여는 담대함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무엇보다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우리 대신자를 만나야죠. 만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가라 그래요. 대신자를 향해 찾아가야 돼. 만나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찾아서 제자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죠. 우리도 이제 대신자를 향해 찾아갈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불신자,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우리를 찾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대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하여 모든 사람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같이 너희 빛이,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 내 거거든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냥 찬양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교회를 찾게 될 것이다. 너희를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는 세상에 몸매가 좋고 뭐 패셔너블 하면 우리가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매력은 선한 행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행실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시선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분이 내 곁에 오면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복음이 그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이 내 곁에 오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갖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찾게 하려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 따뜻한 사람 됩시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고 찾아오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아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 입으로 말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구원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전도 금방 나누고 전도지도 올린 거 해라 해라 그래요. 금방 지원도 해줘. 그리고 뭐 기도도 해라 해라. 사탄이 절대 방어를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뭐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 다이너마이트거든. 내가 복음 전할 때 우리 정현태 아저씨 마음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꼽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복음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줍니다. 주저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 가져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한다. 우리 많은 글자 어쩌면 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80세 때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너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말을 하라. 그때 모세가 뭐랍니까?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버럭 화가 나요.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못 듣는 자와 눈 맑은 자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모세에게 준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말 잘 못하는데 내가 뭐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사람들이요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내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 말 누가 너를 구원했느냐?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못 듣는 자와 그리고 눈 맑은 자가 맹인이 되겠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랴.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큰 소리를 쳤지만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 그 동료들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함 달라고 복음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도 생기고 지혜 있는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오늘 내가 딱딱한 거 다 뜻한 게 안 나온다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똑똑한 거야. 근데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고 따뜻하니까 마음에 똑똑하게 된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제 나가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입으로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왜 교회로 인도해야 될까요? 복음 한 번 다시 더 듣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나면요 72시간, 3일이 지나면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72시간이 되면 제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초청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월화수 전도돼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금토 하잖아요. 72시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주님 만났어요. 그는 아직 어린 상태잖아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훈련받고 또 배울 때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거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는 우물가에서 여인 만나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던 이 여인이 동네로 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갔어요. 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좀 쉽게 풀면요 내가 어떻게 산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깨뚫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세요. 내가 볼 때 그는 메시아입니다. 가서 보세요. 메시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네가

0: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고 그가 진정한 구주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통해 그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눈이 뜨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목사님에게 또 목자들에게 말씀드릴 때 확신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도 이 이벤트에만 맞춘다면 우리 어리석은 자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을 복음 전하고 주님의 전도를 인도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우리 주님의 침례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가 새해를 향합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창원극동방송 직원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1: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그 순간순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교회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사역자들에게도 우리 극동방송 가면 참 우리보다 더 목회자보다 더 신실하게 운영을 섬기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라디오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0: 못하고 유튜브 못하신 분들 교통방송 꼭 들으라고 안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 그때 아 참 감사하다. 아 이 방송이란 전파라는 것은 아 우리가 닫힌 문 마음도 열고 들어갈 수 있구나. 제가 큰 깨달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소망의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0: 소망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제가 현장 목회를 하니까 그 교우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현장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또 우리 소망교회 청취자들 또 이렇게 소망교회 참여하는 분들이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 제목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역 아무리 바빠도 소망의 기도는 이제까지 잘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끝까지 한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20여 년을 해오는 게 되게 큰 유익이 있고 또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목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우리 침대교회 목사로서 우리 침대교회는 또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니까 순수 복음 방송이 계속 유지되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 지금 현장에 있는 직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 전파 선교사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방송국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들의 동력들이 더 있을 때 또 그런 걸 통해 양질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정말 순수 복음 방송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 방송 화이팅!
2: 창원 극동 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김도현의 봄으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어제 4918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김도현의 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젠 정말 날씨가 봄이 다 지나간 것 같죠. 낮에는 정말 덥고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될 텐데 여름이 시작되는 그 지점 그리고 봄이 끝나는 지점에 이 김도현의 봄이란 찬양 우리 4918님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충전, 이 충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일리 미션 금요일 성경 퀴즈, 우리 1부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평소 설교 시간에 자주 듣는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외치는 그 임마누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토시 하나까지 맞추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의미만 잘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과연 무엇일지 그 의미를 샵 0981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들으신 후에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이어갑니다.

0: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이 시간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과 은혜의 고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 이 시간에는 사림교회 임종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38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유다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여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고 그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를 장가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그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저 애굽에 팔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유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오늘 다 보진 않았지만 38장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장자 엘을 죽이십니다. 근데 왜 죽이시느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 우리 이 장자 엘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 무슨 나쁜 짓을 했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것 같으면 엘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들이 엘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을 죽이십니다. 그 엘을 죽이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 모두가 선하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시면 악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악하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자 엘의 죽음은 그 유다를 위한,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깨닫지 못하죠. 그러다가 누구까지 죽습니까? 그의 차자 오난도 죽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장자와 차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무엇을 아는가? 가만히 있으면 셋째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을 멀리 떠나 보내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다시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딤나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창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창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며느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 다말과 동침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저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끌어내어 불사르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는 악하다 라고 하면서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끌려가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몇 가지 물건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그 딤나와 동침하면서 유다가 주었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그제야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저는 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이 단순히 유다와 다말, 다말과 유다 그 1대1의 3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다말이겠죠. 그러나 이 그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다는 그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37절 말씀을 보면요.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겠다.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었을 때 르우벤은 분명 그 요셉을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가 유다였고 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조롱하는 자니 요셉을 팔고 자기는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옳다, 나는 옳다라는 그 신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의 악함을 드러내시며 그의 부정을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가 바로 유다가 될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 어떻게 변하는가? 창세기 44장을 가면 그 요셉 앞에 엎드린 유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 베냐민을 말합니다.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 동생을 죽이고자 모든 힘을 다했던 그 유다가 이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38장의 이야기는 정말 그 요셉이 끌려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유다를 만들어 가셨는지 어떻게 그 유다를 세워 가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 고백 하나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고백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인생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선악과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 선악과는 단순히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죠.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결정한다.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옳은 거예요. 언제나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의가 쌓이다 보면 정말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던 자가 마지막에 와서 하는 말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무서운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내가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겠습니까?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자기를 지우는 겁니다. 자기를 없애는 겁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 나는 불의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자를 들어서 우리의 의가 아닌 당신의 의로 감싸 안으시어서 그 은혜의 복음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재직 세미나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봤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럴 수 없어라는 말을

0: 자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 없어.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가? 내 기준이 너무너무 분명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당한 자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에게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 물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지체들 향해서라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 고백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고백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형제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그 형제 한 명에게 그럴 수 있다라는 이 이해와 관용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불의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자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 고백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이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은 사림교회 임종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 충만 은혜 충전에 이어 피아워십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금요일 성경 퀴즈의 정답을 먼저 발표해드릴 시간이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듣는 말들 중 하나였죠. 임마누엘, 이 뜻을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뜻 모두들 알고 계시죠? 네, 다들 뭐 비슷하게 정답을 적어주셨는데요.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네, 이 임마누엘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나 지칠 때나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선물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4833님께서 산삼스틱 그 지난번에 당신만을 위한 노래 당첨되셨는데 왜 선물 안 오냐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제. 아, 그런데 이걸 제가 5월달 선물 보낼 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4833님이 무려 4월에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네, 제가 5월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5월 당첨자들 선물 배송 예정이니까요. 그때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 당첨되신 분들 제가 이번 주라고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계속 착각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 5월이 이제 이번 주까지가 5월이죠. 이번 주까지가 5월이라 이번 주까지 당첨되신 분들을 한 번에 모아서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제가 한 번에 선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잊으신 분들도 있죠? 예, 예, 공짜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당첨되신 분들 해서 5월 통틀어서 다음 주에 선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퀴즈의 정답이었죠. 마커스 워십의 임마누엘 듣고 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스티븐 커티스 채프만의 홀리 홀리 홀리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깨끗한 음식,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공기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0: 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물도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사람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진행되는 7일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실루암 연못에서 황금 물병으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 의미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령이 물처럼 부어질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보면서 초막절 절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물붓기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마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마름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나에게 맞춰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물을 기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린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는 목마름의 단순한 해결이 아닙니다. 목마름의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그는 기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저 푸른 초원 위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집이라는 것이 자기 집이라는 것이 또 부의 척도가 되고 또 한편은 또 행복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그게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전세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 마련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 다음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좀 더 넓은 집에 가고 싶고 그리고 뭐 좀 친구 집에 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불이 죽어가지고 그래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이 탐욕 이것이 모두에게 다 있는 본능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또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만족이 오는 것 같았지만 곧 또다시 욕망이라는 열차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인생은 어디까지 해야지 만족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끝없는 인생 안에 있는 탐욕, 죽을 때까지 있는 이 탐욕, 이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 단편 소설을 썼는데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이 제목으로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욕, 끊임없는 탐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참 큰 깨달음을 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비험이라는 농부입니다. 비험이라는 농부는 소작농이에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밭을 개간하고 그러면서도 내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이 남의 땅에다 뭐 하는 짓인가? 네,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내 땅이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자기가 지금 열심히 가꾸고 뭐 씨 뿌리고 하는 땅이 전부 다 남의 땅이니까. 그래서 비험은 뭐 부지런한 사람인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기쁨도 없습니다. 자기 땅이라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가 날이 살살한 겨울인데 러시아니까 난로, 거실에 있는 난로, 난로 앞에서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밤낮 바빠지게 일하면 뭐해. 전부 남의 밥만 가득거주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것뿐인데 이 땅이 정말 내 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정말 이 땅이 내 땅이라면 나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어. 내가 저 땅만 가질 수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저 땅만 가질 수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악마가 저 듣고 있다가 그래 하면서 이제 악마가 마음이 상한 겁니다. 저 땅만 가지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이 딱 이 악마를 비웃으니까 그러니까 이 악마가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면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땅을 주지. 그리고 나서 네가 망하고 죽는 것을 내가 볼 거야. 악마가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비험이 빚을 좀 내 가지고 그 소원이던 땅을 좀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자기 땅이 원래 없던 소작농이 땅을 하나 샀는데 그때부터 이웃들과 거미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땅을 그래도 돈 주고 좀 샀는데 돈 빌려 가지고 샀는데 아유 자기 땅에 저 집 말이 들어오고 저 집 소들이 들어오고 이걸 못 보겠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땅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웃집 소들이 올 수가 있지요. 뭐 경계를 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응? 자기가 사는 땅으로 막 응? 짐승들이 들어오고 남의 짐승들이 들어오고 이걸 꼬라지를 못 보겠어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들하고 다툽니다. 막 맥살 잡고 다투고 막 터지가면서 다투고 막.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 뭐 이 사람이 그래도 뭐 동네에서 잘 지내고 잘 살았는데 이때부터 이웃들과 금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 평강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과 만족, 땅 좀 사가지고 조금 만족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없습니다. 왜요?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으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유한 것 때문에 이웃들과도 금이 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웃들과도 다 깨어집니다. 관계가. 자기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전에 땅 얻고 소작농으로 가난하게 살 때는 그래도 평안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뭘 소유하고 나서부터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흠이라는 농부의 이야기인데 톨스토이가 선이 소설의 이 주인공의 삶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흠은 땅에다가 그렇게 막 아주 미친 듯이 애착을 가졌지만은 우리 인생은 돈 아닙니까? 또 건강 아닙니까?

더 부유함 아닙니까? 더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여기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크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전부 다 그런데 탐심과 탐욕과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패하면 욕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하면 인생 전체가 그리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자연 세계는 우리는 한 8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그다음 영원한 세계로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잠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죽음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안에다 생기, 영혼을 훅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 자체가 우리 육신의 성분은 흙 성분하고 학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으면 다 없어져 버리지. 다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간대. 흙은 흙으로 돌아간대. 안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금니발.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 계시고 천사,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난로가 뒤에 숨어있는 악마, 사단, 귀신들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중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특별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음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장례식장에 우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천국으로 입성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응? 정말 초상집이 뭐 정말 초상집이지 정말.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있는 사람 전부 지옥 갑니다. 제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우리 인생의 저주, 고독, 슬픔, 질병, 재학 싹 다 담당을 시키셔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고 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만들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죄인들의 사형털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달리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달리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시 소설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바움이라는 이 농부가 땅을 좀 돈 빌려가지고 좀 샀는데 그런데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는데 어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시키르라는 곳에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헐값에 초원 땅을 많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시키르 총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움 우리는 1천 루블, 러시아 루블이니까 1천 루블을 주면은 자기가 지금부터 지금 해 뜨는 이 시간부터 해 질 때까지 걸어서 달리든지 뛰든지 자기가 밟은 땅은 전부 다 준다.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해 지기 전에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해가 지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돈도 돌려줄 수도 없고 땅도 줄 수가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해가 떠오르니까 비홀이 그 돈을 주고 촌장 보는 데서 이제 그가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늙은 하인을 한 사람 데리고 갔는데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둡니다. 왜요? 걸음이 느리니까. 같이 갔다가는 땅을 못 차지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저기 있으라 하고 자기 혼자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뛰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뭐 하여튼 밟는 땅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니까 하여튼 해지기 전까지만 돌아오면 되니까 또 뛰고 막 아주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면서 막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리고 또 보면 뭐 저 보면 좀 연못이 있고 좀 풍경이 좀 아름다운 땅도 있는데 그것도 가지고 싶어. 저 연못을 또 연못 쪽으로 뛰어가서 다 밟고 그러면서 막 뛰어. 하염없이 막 그냥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고 막 뛰어. 그런데 해가 뚝 떨어진 겁니다. 정신없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갈 걸 계산을 못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해가 저 석양이 싹 지는 붉은색이 쫙 돌아왔죠. 저때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갈 길은 너무나 먼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미친 듯이 출발했던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막 가지고 짊어졌던 뭐 배낭 버리고 뭐 위도 또 버리고 막 기듯이 얼마나 먼 거리인데 막 기듯이 달리듯이 막 계급품을 몰고 막 소설에는 그게 없습니다. 막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달려오지. 근데 그렇게 달려오는데 목에서 피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왔겠지요. 죽기 살기로. 안 그러면 다 뭐 준 돈도 뺏기고 뭐 땅도 못 얻고 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은 이만큼 차올라오고 심장은 벌렁벌렁하고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오고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건 내가 각색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시작한 그곳에 촌장이 있는 그곳에 콱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촌장이 오 비험 축하오 많은 땅이 이제 당신 것이오 그랬는데 와서 콱 엎어진 비험이 그다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피를 토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 뒤에 따라온 노인이 하인이 삽을 가지고 그가 묻힐 곳을 팠습니다. 그래서 비험은 가진 땅이 자기가 묻힌 2m 그 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인생의 욕망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걸 주제를 가지고 이 단편 소설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냐 지금도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초보 운전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우리 안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20대입니다. 다 20대를 처음 살아보니까 서툴죠. 30대 처음 살아보잖아요. 결혼해서 애 놓고 그러니까 서툴죠. 40대 처음 살아보잖아요. 50대 처음 살아보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철난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실수요. 그리고 매일 서툴고 인생이라는 것이 초보 운전이니까 50대는 50대가 살아야 할 기준이 있고 60대는 60대가 살아야 할 기준들이 있는데 처음 살아보니까 그러다가 60대 가보고 그러다 70대 가보고 그러다가 그냥 죽음의 문 앞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후회들을 남기면서 많은 시련과 실수가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토스토이가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있기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0: 같아요.
1: 비염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인데, 이 사람이 부자인데 소출이 그 해에 많은 거예요. 농부가 이 소출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전부 자기 뭐 일하는 사람 두고 짓겠죠. 그래서 너무 소출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곡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곡간을 더 키우고 더 크게 짓자. 거기다 잔뜩 쌓아둬야 되겠다. 내 영혼아,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설 물건을 넉넉히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이번에 막 추수가 많이 돼가지고 아주 막 곡간이 차고 넘치도록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내 영혼아 잘 쉬고 잘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주 그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저지르는 실수가 뭡니까? 다 자기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핸들을 내가 잡고 살아온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 배두드리 가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보자.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내 영혼아. 내 영혼의 내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생명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강과 참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핸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초보 운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가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처음 가는 길 내가 몰고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늘 평안을 주시고 늘 사랑을 주시고 늘 행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염려가 없으니까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다 맡기고 내 인생의 핸들과 고민을 다 맡기고 나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또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나서 또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0: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2: 안녕하세요.
1: 네, 최근에 러시아 공항에서 북한 청년들이 또 입국하는 게 포착이 됐다고요?
2: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이 러시아 공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네. 후비대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이후에 받들어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전위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2: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북한 내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약간 생산 활동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낸다.
1: 네.
2: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주목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 에보라는 그 공항에서
1: 네.
2: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옷을 입고 단체로 이동했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행동이 매우 통제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군인처럼 보이는 점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군 출신인 가능성이 높다. 군대가 아니고 복무하는 군인이 아니고 군 출신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이게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면 사실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2: 네.
1: 정확히 어떤 모습이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걸까요?
2: 짧은 머리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군기가 있고 각이 살아있고
1: 흐트러짐 없이
2: 같이 약간 딱딱딱딱 발걸음 척척척척
1: 네.
2: 하는 모습을 볼 때 군 출신으로 추정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제대했거나 조기 제대한 군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는 실제로 군인들을 제대시키거나 혹은 제대를 앞당겨 현재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1: 네. 왜 굳이 군인들을 제대시켜서 해외로 보내는 걸까요?

0: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군대를 조기 제대한다. 군대가 북한은 10년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특수군단에 종사한 데는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제대할 때 되긴 했어요. 거기에서 약간
1: 길어요.
0: 그렇죠. 더 젊은 사람들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거기에서 특수군단이 아니라면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지금 약간 전쟁 중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이 있으면 좀 일찍 제대시키는 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 국가가 이제 부강하고 국가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제대시키는 게 훨씬 낫긴 하죠. 우리는 벌써 2년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바로 사회에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국가 정도 이익이죠. 근데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해외로 보내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노동용 확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젊고 체력이 좋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외 노동시장에 군 출신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군인들이 조직에 익숙하잖아요. 또한 통제가 쉽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집단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그러니까 뭐 탈북을 하거나 어디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보여주기 싫은 다른 이제 공간에 가서 뭐 외부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 네.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0: 과거에 보면은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 이제 건설이라든지
1: 네.
0: 혹은 벌목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제대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좋고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했잖아요. 그리고 기술 교육도 일부 받아왔기 때문에 건물 건설이나 복구 작업 같은 힘든 일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아예 또 전쟁 중이죠.
1: 네.
0: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은 애들은 이제 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위험한 지역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위험한 지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 뺏은 영토, 그 재건 사업.
1: 네.
0: 거기에는 막 그 지뢰도 많아요. 아직도 묻혀 있어요. 지뢰를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도 건설해야 되고.
1: 네.
0: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제하기 쉽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야 여기 투입해 라고 하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점령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특히 최근 들어서는 헤르손 지역이 주목되고 있다.
1: 헤르손 지역.
0: 네,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는데
1: 네.
0: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쟁을 위해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농지와 시설이 많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재건 사업이 필요하죠.
1: 네.
0: 그러니까 건설, 복구, 농업 작업을 할 노동력이 현재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거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다시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내 거다라고 하면은 빨리 재건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민심을 계속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북한의 제대군을 투입해서
1: 네.
0: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근데 스스로는 어디로 왜 가는지 알고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해요.
0: 네.
1: 왜냐하면 러시아로 파견된 군인들도 당시에 그랬다고 전해져 왔는데
0: 네.
1: 근데 이런 행보에 이유는 또 단연 돈이겠죠.
0: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파병이 됐을 때는 해외에 훈련 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속이고 갔었다라고
1: 네.
0: 하는 것도 막 유학 훈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이제 지원해서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제대군인은 근데 야 돈 벌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대할 정도 되면은 북한 군인들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지? 돈 어떻게 벌지?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나

0: 그러니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1: 네.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동자들이 직접 돈을 많이 받냐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부 경제 상황이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뭐 약간 만성적인 경제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로 인력을 보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또 마음을 사는 그런 전략을 북한 당국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건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북한 주민들은 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군대에 있는 것보다
1: 네.
0: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낫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도 위험한 지역인데
1: 네.
0: 혹시 전쟁에 휘말리는 건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군대에 보낸 아들을 보낸 부모들 네. 사이에서는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1: 이렇게 가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0: 군인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그러니까 제대 후에 더욱더 힘든 상황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탄광, 뭐 농촌, 탄원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탄원이라고 하는 거는 막 보내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막 손드는 그런 작업을
1: 네.
0: 북한 당국은 강요하면서 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북한의 그 제대 군인들도 거기로 약간 험지라고 하는 농촌이나 탄광에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게 좀 더 낫다는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러시아까지 가는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0: 네.
1: 뭐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하늘로도 갈 수가 있을 텐데.
0: 네.
1: 어떻게 오고 가고 있나요?
0: 아까 처음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 예보공항에서
1: 네.
0: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했다, 포착됐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비행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 간두에서 러시아 국내선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비용을 줄 수도 있고
1: 네.
0: 이동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덜 받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러시아로도 더 파견할 전망이 있을까요?
0: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가는 노동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1: 네.
0: 그래서 뭐 두 달이나 석 달 사이에 뭐 만 명 넘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더 많이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제대 예정된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를 앞둔 군인까지 조기 제대시켜서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러시아로 가는 북한 청년의 규모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핵심 삼아서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그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이
1: 네.
0: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있다. 근데 그 나의 노동력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다 갈취당하고 있다.
1: 네.
0: 이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가 되는 것인지, 북한의 미래는 그럼 누가 짊어지고 누군가의 또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게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 복구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 문제까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더 주시하고 더욱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 참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0: 북한의 미래가 소비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녘회 외화벌이가 건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전도축제 아이 해피데이가 5월 30일과 31일 양산 삼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복화술, 매직 버블쇼, 샌드아트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며 다음 세대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55-385-7248번 양산 삼양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2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간섭하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활동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들으셨고요. 손영진의 내 맘 속에 있는 노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송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세바스찬 뎀니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 스케치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레이스 싱어즈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강성훈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오는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민호기의 목사님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최근 한 통계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평균 30번 정도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대개 2만 5천 마디, 여자는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동안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을 적어보면 50페이지 정도의 책 한 권이 되고요. 1년 동안 한 사람이 한 말은 400페이지 책 45권 이상으로 엮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고 있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말,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끔 실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말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말을 고르게 하고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1장 20절 말씀이에요. 말도 곱게 하고 행위도 온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듬뿍 받는 우리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얼굴이 험악하고 성격이 삐뚤어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에게 청혼을 했지만 당신처럼 험악하게 생긴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라는 말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자하게 생긴 모습의 가면을 쓰고 다시 한번 청혼했고 드디어 그 여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했지만 아내를 속인 것이 마음에 걸렸고 언젠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과거를 회개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성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남편의 과거와 가면을 폭로했습니다. 여인은 당장 남편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험악한 얼굴이 아닌 인자한 모습으로 변한 얼굴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막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가면을, 현실과는 참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가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써야 하는 가면은 우리 예수님의 가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길 원합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0: 예수가 보이네. 무려 11분의 꽤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형제의 모습 속에 예수, 예수, 예수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라헬은 자신이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함을 깨닫고 언니를 시샘했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내가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기라도 했다는 말이요. 라헬이 말했다. 내 몸종 빌하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그녀가 나를 대신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어 집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곱은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라헬의 몸종 빌하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라헬이 말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 싸움이라고 했다.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다행이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갓, 행운이라고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행복한 날이다. 여자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축하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아셀, 행복이라고 했다. 밀수확이 있던 어느 날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물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레아가 대답했다. 내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것으로는 부족하더냐.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원하는 거냐. 라헬이 말했다. 좋아요.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사랑의 열매를 얻는 대신에 오늘 밤 그이가 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주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요.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를 주고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

붙였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 교환했다라고 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선물을 주셨다. 내가 아들 여섯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하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으련만 하고 기도하며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먼저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붙잡고 있던 소원뿐만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Ernie Hassey의 Oh, What a Moment 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무엇보다 그분 자체를 좋아하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붙잡고 있던 소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하나씩 바로잡아주시고 또 채워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빈들의 자유한 사람,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샘옥의 Here I Go, 스티븐 커셰프만의 Dive,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가는 뭐 일종의 절차가 아니라 그분을 중심에 들어가는 두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따져서 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안에 소망과 갈망도

정리되고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저 그분을 기뻐하면 우리 안에 깊은 소원을 또 이루어주십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기뻐하라, 강명식의 기뻐하라,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 이길승이 부른 하나님 한 분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폭포가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평소에는 말라있을 때가 많지만 전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한 물줄기가 내려오는 모습이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감상하다 보니 제 안에도 시원한 생명수가 폭포처럼 흘러넘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건강이 온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조차 어려울 그때, 그래도 작은 신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점점 채워져서 마침내 폭포수처럼 우리 주변을, 나 자신을 주님으로 물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김현진의 찬양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나무현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정말로 선한 능력이고 그리고 주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더욱 채워져 갈수록 우리 안에 선하고 또 충만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쓸 뿐이지요. 자, 오늘 어떻게 그렇게 주 안에 거하고 계신지, 주님을 사모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이어서 지명현의 음성으로 성도여 다 함께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6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한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신치라신추였어요.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홀리원과 지미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레이스 큐티 할머니의 이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 말씀이지요. 그러자 주님은 큰 용기를 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그 안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나라를 니고데모가 보기를 그리고 들어가길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 유대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대했던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말씀하신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신 이 나라는 몸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나라, 그런 다음에는 그 영으로서 주와 함께 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이곳에서 주님으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를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옹기장이의 성령의 리듬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4회 수상곡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이어서 함께 하시죠.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예찬 남성 중창단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예찬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1229번님의 문자 사연 보내드립니다. 마산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이제 해야 할 일들 다 끝내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방송 들으며 몸과 마음의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매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네요. 뭐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집에 아픈 동생이 있다 보니 이 동생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늘 바쁩니다. 제 동생은 6년 전 크리스마스 때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오른쪽이 마비되고 인지능력과 언어장애가 있어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믿지만 동생 손발이 되다 보니 바쁘네요. 갈수록 힘듭니다. 아, 지쳐간다고 해야 할까? 교회와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늘 외딴섬 같습니다. 유일한 동반자가 극동방송이라고 하셨네요. 24시간 극동방송을 들으며 매일을 살아냅니다.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프지만 동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순 없지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사로 삽니다. 제 삶은 실패자일지라도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Grace to you,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문자 사연이 참 귀합니다. 제가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힘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그 주님 믿고 계시는 129번님,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시는 건 맞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 실패 없으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129번님 그리고 동생분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그레이스 토요 또 극동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쉼의 시간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신청은 없지만 제가 한 곡 준비했어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고 장성찬의 연주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렇게 두 곡 찬양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고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을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여름의 날씨가, 누가 뭐래도 여름의 날씨가 된 듯합니다. 비도 온 날도 있었는데 비 온 날도 이제는 후텁지근한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름으로 들어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긴 옷들은 전부 다 좀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그리고 이제 얇은 옷, 또 반팔 옷을 꺼내서 입고 다니는, 본격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장롱 없나요? 제가 장롱 깊숙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장롱이라는 말이지 안 쓰나? 갑자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옷장이라 그러죠. 네, 옷장.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세대는 아마 다 장롱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하여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장윤영의 미제레레를 들려드렸는데요. 네. 우리는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고백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구하는 모든 이에게 싫다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함께 이 한 시간 동안 찬양을 들으면서 경험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곡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지요.

오영은의 왜 당신은 날.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강명식의 고멜의 노래였습니다. 두 곡이 전부 다, 이게 두곡 다, 찬양하고 있는, 담고 있는 노래의 가사의 의미는 왜 나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멜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어떻게 이런 날 사랑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어느 때는 굉장히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정말로 스스로를 봤을 때 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런 시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실상 그런 시기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당히 많이 그런 때는 오게 되죠.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죄송하게도 기도가 늘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 어디 계시냐?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나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원망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엉엉 울다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고멜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한 번도 싫다하지 않으시고 너무 많은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많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야, 넌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야, 그게 그러면 야, 너 진짜 안 믿는구나, 너는. 넌안 되겠다. 그 이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여전히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여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얘야. 또 어느 때는 큰 소리로 굉장히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땐 가끔 혼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혼남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혼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도대체 이 사랑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참 놀랍게도 그분의 그 사랑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를 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것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울부짖는 것을 또 소리내서 우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 기도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요. 들으시니까요.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예수님의 팔복설교는 음악으로 치자면 베토벤이나 바하의 음악과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작품으로 치자면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나 다빈치, 라파엘, 렘브란트나 고흐의 영감 있는 작품과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너무 완벽해서 나는 도저히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팔복 설교도 너무 수준이 높아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보규의 주는 달려가서 세우리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앨범 제목이 진짜 끝내줘요. 이거는 끝내준다고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앨범 제목이에요. 너무 좋죠. 김보규의 그 주는 달려가서 세우리는 곡의 제목이고요. 이 곡이 담겨져 있는 앨범 제목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입니다. 참, 너무 이름을 잘 지어서 감동이네요. 오늘 팔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쵸?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느 때는 그랬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만 가지고 좀 잘못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좋은 얘기하는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교훈과 이제 훈화의 말씀을 하는 그냥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굉장히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만 그런 분으로만 만들었던 신학자들도 있다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사실은요, 선생님들은 본인이 그렇게 못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런 일이 많죠. 근데 또 그것을 또 인정하고 뭐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2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산상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애씀과 실제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귀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그 맡기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했을 때 세상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도 없죠. 그리고 거룩한 도전과 그 기쁨과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곡더 드릴게요. 나무현이 부릅니다. 욥의 기도.

나무엔의 요배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달빛 가스펠에 사용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토요일 주일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또 금요일까지는 나영환 전사님의 달빛 가스펠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토요일 주일 방송에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요. 오늘 또 내일 이틀간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잘 모아서 그주 토요일 날 이렇게 전달해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배달해드립니다. 신청곡도 배달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마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사실, 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3일이었죠. 5월 23일, 1시 땡 치자마자 04초에 501호님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위럽 집회 간답니다. 신곡 나오면 틀어주실 거죠.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쓰셨어요. 조금 늦었어요. 네. 4초 늦으셨어요. 네. 뭘 조금 늦어요. 와, 진짜 좋으셨겠다. 다녀오셨으면 다녀온 후기도 좀 올려주세요. 위럽의 곡은 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5005님. 또, 아이고, 네. 또 기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411님. 네. 오프닝 멘트, 오프닝 정말 좋네요. 시편 27편 1절. 네. 맞습니다. 8411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와, 저 장윤영 사모님 바닷길 너무 좋아해요. 신청곡 장윤영 사모님의 미제레레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장윤영 사모님의 곡들을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6997님. 긴 사연을 주셨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추려서 읽어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온 땅에 우리나라 산과 바다와 산천 초목 위에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을 바다로 에워싸우고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이 포근한 음성, 감미로운 멘트와 예수님의 사랑을 속삭이는 강중현 PD님의 국내 CCM으로, 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실 줄다 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양의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밤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6997님, 정말 감사합니다. 6428님, 저희 왕 애청자시죠. 5월 23일 날, 막 거의 마지막 때 보내주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찬양의 한국에서의 이 시간 듣기는 기적에 가까운 점점점 필요하면 일상에서의 기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8박 9일간 일본 여행도 감사합니다. 오, 네. 8월에 오픈 정기전 작품도 끝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와, 8월에 정기전을 하시는군요. 이번 달 마지막 날에 미국으로 가는 일정, 모든 일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새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6428님. 건강, 건강, 또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5월 24일 날. 더 늦으셨는데요? 땡 1시 1분 12초에.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오오개로님, 제가 감사합니다. 6002님, 오프닝 찬양 제목 알고 싶네요. 엄청 은혜가 됩니다. 24일 날 오프닝 찬양이 뭐였냐면요, 찬미워십의 찬양이었어요. 찬미워십의 찬양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라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네, 성전 문전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좋으셨죠? 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윤영 사모님의 신청곡은 제가 오프닝에서 이미 들려드렸고요. 사연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선물 한곡 준비했거든요. 원래 원곡은 민호기 목사님의 곡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곡을 커버한 게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송정미의 희망가였습니다. 네. 송정미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데. 이 찬양,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이 찬양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게 뭘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뭘 하실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한때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 오래전인데, 아마 미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캠페인 운동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팔목에 띠도 하고 다니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뭘 먼저 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때려주실까요? 상을 뒤집어 엎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 다확 뒤바꿔 놓으실까요? 그런데 이런 소원과 이런 바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랑하심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돼서 지금까지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오셔도 예수님은 아마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힘써서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그분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 국내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그 찬양 소개해드리고 전 물러갈게요. 강성은의 주의 선하심에 기대, 그리고 소망의 바다 1집입니다. 소망의 바다. 두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북녘 땅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올해 끝자락 초록의 깊이가 한층 더해진 토요일 새벽입니다. 꽃향기에 취해서 시작했던 5월이 어느덧 여름의 길목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한 달,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혹시나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내 곁에 소중한 풍경들을 놓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새벽 이 시간은 잠시 멈춰서서 한 달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또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예뻐서 고맙고 귀해서 고맙고 함께 있어서 고맙다. 5월은 모든 것이 다 고맙다는 인사뿐이다. 네, 나태주님의 5월의 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가족이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또 섬길 이웃이 있어서 또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달. 5월이 이제 벌써

또 훌쩍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4장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더니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방의 군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붙들어 억지로 그녀를 범하고서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를 련모하니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부드럽게 달래었다. 그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나의 아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아직 짐승들과 함께 들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려고 왔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들에서 돌아왔으니 세겜이 야곱의 딸과 더불어 누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크게 상심하고 분노하였다. 그럼에도 하몰은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그대의 딸을 련모하니 청컨대 그녀를 그에게 주어 아내 삼게 하시오. 이로써 그대들은 우리와 통혼하여 그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은 그대들이 취하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소. 이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들은 거기에 눌러 살며 거래할 수 있고 거기서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면전서 내가 은총을 입기 바라노니 그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소. 아무리 많은 지참금이나 폐백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그대들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드리겠소이다. 그러니 소녀를 내게 신부감으로 내어주시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소.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내어줄 수 없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치욕이기 때문이오. 그대들이 우리와 같이 되어 그대들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로서 이 일에 동의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대들에게 내어주고 또 우리가 그대들의 딸들을 데려올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그대들과 더불어 살 것이니 마침내 우리가 그대들과 한 민족이 될 것이요. 그러나 그대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갈 것이요.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쁘게 여겼고 그 청년이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에게 련정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서 비할 데 없이 존귀한 자였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합하게 하여 그들로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거래하게 합시다. 보시오. 이 땅은 그들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넓으니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내어주도록 합시다. 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며 한 민족이 되려면 오직 한 가지에 동의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들이 할례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 모두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요. 그러자 성문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귀담아 듣고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마침내 사흗날이 이르자 그들이 통증으로 괴로워할 즈음에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어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가지고 부지 중에 그 성읍으로 엄습하여 남자들을 모두 죽였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친 후에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끌고 나왔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약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들의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과 그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모두 탈취하였고 저들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고 그 집안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략탈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곤경에 빠뜨렸으니 실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사이에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내게 속한 사람들은 그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이제 나와 내 집이 멸절되리라. 이에 그들은 그가 우리의 누이를 마치 청녀 다루듯이 다룰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34장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의 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 땅에서는 북한에서 말하는 빨갱이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가정에 저와 함께 만났던 탈북민들 중에서 그들이 북한 땅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북한이 현실을 저는 그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북송된 것은 북한 땅에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선거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가 참석 못하면 제가 살았던 정치범 수용소라는 데 끌려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북한 땅에 다시 북송돼 갈 때는 북한 땅에서 나가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다시 들어온 것을 저국에서는 열렬히 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모든 결함을 다 반성을 하면 저국의 어머니 당은 당신들 용서한다. 이 말을 믿고 저는 북한 땅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북한 땅에서 다시 한번 살려는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저희 인생이 바뀌는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북한 땅에서 살면서 사회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보위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잡혀 나갈 때도 결코 저국을 나는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까지 취급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북한 땅에 잡혀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저국 반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저국을 반역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실은 어떤 물건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좀 만들어 보려고 나간 것입니다. 암만 발버둥 치고 말을 했어도 저는 저국 배반자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였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청진 도시라는 데를 다시 넘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또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탈북민 자매님들이 많이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온 친구들도 있고 또 중국 땅에서 임신해서 나왔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제가 너무나도 기억이 남는 친구가 23살짜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안에서 많은 고통과 이런 유산을 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친구는 임신을 하여서 제가 들어간 지 3일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낳는 순간에 그곳에서는 그 아이를 일단 죽이진 않고 비닐보자기에다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닐보자기에다가 싸냐. 차라리 저 애한테 젖을 물려주면 안 되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구나 살리자고 말을 하는 순간에 저희도 똑같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저희가 같이 무릎 꿇고 있는 그 방에 구석에다가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목숨이 파리 목숨 복다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모금 안 먹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이빨로 우리가 끊어준 그 탯줄 안에서 보사기 강포에 쌓여있는 아이가 3일을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젖도 못 먹은 그 아이가 아에에 하고 우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희 아이를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중국에 들어갔다 때문에 저희 가슴이 너무나도 찢어져가지고 애기 울음소리 날 때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해도 신이 있다면 이 땅에 이곳에 벼락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갔더라고요. 저희는 울 수밖에 없고 3일 후에 애기 엄마는 자기 고향인 함흥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건 옥수수 멀건 그 중물 위에 그 빈 물만 떠서 그 애를 줬는데 그 애도 그래도 아기를 낳았다고도 젖가슴에 젖이 부르니까 애는

가슴을 감싸며 밤새로 웁니다. 아기는 저도 한 모금 먹지도 못했지만 그 울음소리를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일 후 아기 엄마가 나가게 되니까 그 아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저희 감방에 같이 갇혀있던 나이 든 아주머니를 불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물바게째에다가 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죄는 내가 다 받겠다. 하지만 나도 시켜서 어쩔 수밖에 없으니 제발 날 용서해다오 하면서 그 엄마가 저희들이 있는 앞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물속에다가 엮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저희들은 정말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북한 땅은 능히 그럴 수가 있는 땅이었고 그 안에서는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안에서 품었던 북한에 대한 환상, 북한에 대한 믿음, 나는 다시 북한 땅에 가서 살겠다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으로 탈출을 했다가 두 번째 다시 또 북한 들어가게 됐지만 그때는 제가 제 인간의 힘으로 탈출을 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저는 두 번의 북송을 통해 가시고 어떻게 하나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남조선이란 나라는 너무나도 별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지상낙원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중국에 처음에 와서 중국이 지상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못 보던 불빛이 중국 땅에 환하고 그 중국 땅을 한이 비춰서 우리는 아 지상낙원이 여기거다 이랬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요.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이 아니고 지상천국이었어요. 밤이 돼서 더 찬란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서도 저는 제일 처음에 저를 교회를 인도했던 친구분의 주안장로 교회라는 데를 저를 처음에 데리고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만 많고 저희가 가도 누가 쳐다도 안 보고 하니까 교회라는 데 가면 어찌 보면 좀 사람을 알고 싶고 또 본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좀 관심을 가져줄까 하고 갔는데 교회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지만 해도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희가 누구한테 말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가보니까 그 교회라는 데가 아닌 것 같아 하고 한번 가고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로 교회를 인도받은 것이 제가 식당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사모님이 권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저희 식당에 오셔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교회를 가봤냐고 저는 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별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전도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아 전도입니다. 저는 전도라고 해서 사실은 뭐 저 제주도나 뭐 신도처럼 놀러가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전도 좋은 데입니까? 좋은 데래요. 그래요. 그럼 나 전도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갔는데 다음 날에 어디로 오래서 갔더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 전도 간다면서요? 했더니 저를 전도해서 가신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전도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영어도 모르면서 갔다가 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교회 분들은 또 참 관심을 또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제가 집 주소를 일단 우리가 들어가면 제 카드에 다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와서 계속 문 두드립니다. 그분들과 맞서 싸웁니다. 내가 여기 북한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내 뜻으로 왔고 나는 김일성이라는 인간한테 내가 충성 다 했다가 우린 배신받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란 사람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아 마음 난 당신 마음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뭔 잘못해서 나를 자꾸 비판하러 오는 것처럼 왜 자꾸 몰려오는가 오지 마세요. 정말 그분들과 많이 싸우면서 지치니까 그분들이 정말 두석단을 오시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랬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았던 2012년도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저는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눈 떠보니까 병원인 겁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제가 3일을 사경을 헤맸는데 지금도 너무나도 기억이 뚜렷이 나는데 큰 넓은 방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분들이 가득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된 분이 그 흰승을 주면서 같이 이 복장을 입고 여기 같이 눕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인데 왜 같이 누워요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여기 누우면 엄청 편안하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나도 좀 편안한데 가고 싶네? 그래요? 편안하면 나도 같이 가죠. 뭐 누우려고 하는데 저 앞에 흰 옷을 입고 수염이 있고 구부러진 지팡이를

그분이 서서 벽을 땅땅 두드리면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아직 너는 그곳에 있을 때 아니다 해서 뭔 소리냐고 나 지금 여기서 너무 편안하니까 여기 갈 거다 했더니 나오라고 부르는 소리에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내 눈앞에 정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후에 그분이 저를 수술해 주신 박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대한민국에서 장파열 해가지고 0.01%의 그 확률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살아난 사람이 저라고. 그리고 0.023%의 기적을 가지고 저를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 저희 장파열 수준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기가 다 훼손돼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났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끼워서 맞춰가지고 제가 눈을 떴어요. 그때 내가 이거 들었던 그 목소리가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지? 자꾸 기억을 했다가 9일 만에 다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몸에 다 이게 물주머니 타고 내려가서 피주머니 타고 내려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밤은 자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운동을 하래요. 장 운동을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장 운동을 하라니까 못 걸으면 휠체어로 아예 밀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한 20일쯤 버티고 있었는데 아프니까 밤새 안 자고 계속 돌다가 거기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못 자고 있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못 잔다니까 그분이 저를 그러면 한번 이 우로 올라가자 그래.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편안할 때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프니까 따라 올라갔더니 그것이 이렇게 기도실이 돼.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많은 분들이 아프니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처음으로 제 새벽 기도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란 분이 계시면 저 여기서 물한 모금 넘길 수 있고 정말 음식을 삼킬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은 그저 모든 것이 다 고맙다는 인사뿐이라는 그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이 고맙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지치고 고단했던 마음들은 이 새벽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전되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초대교회 한창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런 보고서를 보냈다고 하죠. 친애하는 황제폐야,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자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 씨.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박해를 피해 예배하기 위해 도망갔던 카타콤의 벽에는 이 보고서의 내용과 비슷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섬기고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 감히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요. 주변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 함께 했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까지 세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번에는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끼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들어와서 삶의 중심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시 언급돼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0: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1: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인간의 죄악으로 생겨난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습들을 고쳐놓으셨습니다. 육체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억압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또한 인간은 예수님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목을 보니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2: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송에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광주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 음성 외에는 이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주말마다 함께 나누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0년간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분단의 장벽을 넘어 사랑과 복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부 순서에서 나누었던 성경 구절,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구를 거두고 서로를 향한 기도의 손길, 축복의 손길,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내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남과 북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멘. 선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새벽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 북한의 IT 노동자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1: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탈취라든지 위장 취업 이런 걸 통해서 외화를 계속적으로 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막 이런 거 있는 건데.
0: 그쵸.
1: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약간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식의 것들이 좀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개발자인 것처럼 꾸미서 이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한다든지 하는 건데, 이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원격 개발 일이 늘어난 점을 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소수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 주변에 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제 또래 친구들도 이 관련 사건만큼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1: 네네.
0: 가짜 이력서로 취업하고 면접을 본 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1: 네. 이 문제는 단순히 가짜 이력서로 취업했다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 혹은 재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훔친 신분증, 뭐 가짜 이력, 그리고 조작된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뭐 기업에 들어가고,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

0: 간다라고 이미 파악을 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재무부는 이 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이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은

0: 혹은 뭐 중국인, 동유럽 개발자, 혹은 다른 나라 프리랜서인 것처럼 온라인 프로필을 만듭니다.
1: 네.
0: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신분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어디 어디 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 출신이고.
0: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에는 유명 회사 경력이나 개발 능력을 넣고요.
1: 네.
0: 사진이나 이름도 실제와 다르게 꾸밉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뇌물 주고 산 사람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도 이렇게 꾸미는 거죠. 때로는 실제 사람의 신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훔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방식은 원격 근무의 허점을 노리는 건데요. 회사는 지원자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북한 IT 노동자는 화상 면접이나 이메일, 채팅, 코딩 테스트만 통과하면 실제 위치를 숨긴 채 일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 IT 노동자들이 무려 100개가 넘는 미국 회사에 취업한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참 이게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100개.
0: 네.
1: 그것도
0: 진짜
1: 미국에서.
0: 원격 근무를 이렇게 원하는 기업이 정말 많거든요.
1: 그리고
0: 이게 100개 넘 뭐 반 개, 뭐 천 개, 수천 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북한 당국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이거를 노리면 우리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북한에서도.
1: 네.
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딱 그 실무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추가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0: 네.
1: 그리고 프로필만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탈취를 했고
1: 네.
0: 내가 이제 가짜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금이 이 인류의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한 사람의 그 돈을 불려주기 위한 것이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상기하면서 이 문제의 틀을 좀 없애는 차단하는 방법들이 계속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 김정은 시험법 이라는 것도 등장했잖아요. 이게
0: 네.
1: 참 떠들썩했죠.
0: 그렇죠. 일부 기업이나 개발자들 사이에서 위장 취업 위습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 김정은을 비판해 보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로 의심되는 지원자가 이런 질문을 받자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거나 막 얼굴이 붉어지거나 말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0: 김정은 위원장을 말 비판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을 끊는 모습이 공개돼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저도 이게 한 영상을 봤던 게 이 말을 하자마자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북한
0: 네.
1: 주민이.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욕을 해야 끊어야 내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 방식입니다.
1: 이렇게 뭐 이 시험법 아니더라도 통과가 된 북한 노동자들에 의해서
0: 네.
1: 이 위장 취업으로 피해를 받았다라는 직접적인 사례가 있나요?
0: 네, 많습니다. 첫째는 이제 금전적 피해인데요. 회사는 정상적인 직원을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북한 IT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게 법률 비용도 있고 보안 점검 비용도 있고 시스템 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나는
1: 네.
0: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업을 보장해뒀는데
1: 그렇죠.
0: 그 사람이 IT 노동자였다고 하는 거죠.
1: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니까.
0: 그렇죠. 이걸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고 기업이 피해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는 어떤 사건에서 피해 기업들이 감사와 시스템 복귀에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돈은 10억이 넘는 14억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이죠. 둘째는 이제 보안 피해인데요. IT 개발자는 회사 시스템 깊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 소스 코드라든지 고객 정보, 내부 문서, 결제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IT 노동자가 회사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민간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미국 재무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실 이게 그 회사 아이디 하나만 있어도
0: 그렇죠.
1: 들어가기가 쉽고
0: 맞아요.
1: 회사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드는 생각이
0: 네.
1: 그 대표의 관련 정보, 뭐
0: 그렇죠.
1: 주고받은 이메일들, 휴대폰 번호, 주소로

0: 것만 해킹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이 노트북 팜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회사가 직원에게 보낸 업무용 노트북을 조력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그냥 모아두고 북한 노동자는 이 해외에서 원격으로 접속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6년 4월과 5월 발표해서 미국인 조력자들이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을 도왔고 비기업들이 큰 보안과 비용과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 노트북 팜이라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데요.
1: 네. 노트북 그런 뭐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위치를 핵심 장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미국에 사는 개발자를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0: 네.
1: 노트북을 미국 주소로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노트북은 조력자 그냥 집에만 놓여져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북한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는 거죠.
0: 네.
1: 회사 입장에서는 접속 위치가 미국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노동자에게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개발 코드라든지 고객 정보,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쵸. 뜻인 거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행위가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 침투 이게 국가 안보 문제라고 현재 미국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게 IT 인재면 그 어디에서도 꽤 귀한 인력이잖아요.
1: 네.
0: 해외에 보내거나 원격으로 일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네요.
1: 일단 그 북한 당국은 돈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국가의
0: 네.
1: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북한은 건설이라든지 식당, 벌목, 봉제 같은 분야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를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제재가 당연히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이런 방식은 어려워졌잖아요.
0: 네.
1: 대신 IT 분야는 국경을 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실력만 있으면 비교적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개발자가 해외 기업에서 받는 월급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근무라면 신분과 위치를 숨기기도 쉽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돈도 벌고
0: 네.
1: 미국의 어떤 회사의 정보도 이제 벌어서 그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뭐 무기 개발에 필요한 그런 정보까지 탈출해서 또 국가를 더욱더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0: 네.
1: 식으로 해서 북한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게 돈이 아무리 일반 외화벌이 북한 주민분들보다 임금이 높아도 북한의 그 IT 인재들의 노동자들 개인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1: 이게 전반적으로 강제 노동 구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에 가져가는 구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 바치고요. 뭐 80에서 9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생활비나 개인 몫으로 받습니다. IT 노동자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당연히 크고 실제로는 그 돈이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 혹은 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0: 이런 현상에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계속 주목해야 될까요?
1: 이 북한 IT 노동자 문제, 이제 AI 시대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원격 근무 이거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0: 네.
1: 더욱더 정교한 방법을 쓰겠죠. 이제 김정은 테스트도 이렇게 AI로 조작해서 밝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0: 내가 하지 않는
1: 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0: 네.
1: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력서만 속였다면 앞으로는 영상과 음성까지 속이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외신들은 북한 연계 인력이 IT 도구를 활용해서 서방 기업의 채용 절차를 속이고 있다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북한 인권과도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0: 네.
1: 실제로는 고급 인력 기술처럼 보이지만 감시와 상납 구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로운 노동보다는
0: 네.
1: 당연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외화벌이 체계일 수도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거는 기업 보안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노동자의 임금, 이동, 신분을 통제하는 구조까지 함께 바라보면

0: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참 사람을 이용한 북한의 거짓은 또 거짓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북한의 면모가 깨어지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들의 인재가 되기를, 그런 나를 위해서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랭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한 분이 화상을 입었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흉측하고 손이 오그라붙었어요. 젊은 아내는 그 화재 때문에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두 가난아기 두 남매를 홀로 키우게 됐어요. 자기의 흉측한 얼굴 때문에 오그라진 손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홀로 시골 외딴 데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자식들을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그 흉측한 몰골을 보고 너무 낙심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해서 우리는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게 좋다고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남매는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자식들에게 전갈이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두 남매는 같이 만나서 함께 물어물어 시골 외딴 집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마을 노인 한 분이 그 차가운 시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마을 노인이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평소에 당신들의 아버지가 늘 말하기를 나는 화장이 싫다고 내가 죽거들랑 뒷산에 묻어달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찾아와야 되고 번거롭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골을 여기저기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 모든 유품을 끌어내와서 다 태웠어요. 불 태우는 중간에 뭔가 노트 한 권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망록이라고 일기책이죠. 그래서 뭔가 섬짓한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끄집어냈어요. 타다 남은 그 일기책을 아들이 읽게 됐어요. 그 일기 속에는 아버지의 여러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왜 그렇게 흉측하게 됐는지, 그 손이 왜 오그라붙었는지, 왜 자식들을 보육원에 맡겼으며 왜 숨어 살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또 사모했는지, 그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손에 오그라붙고 그렇게 된 그것은 바로 자식들인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를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통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마지막에는 죽은 아내를 향한 편지 그리고 남매 자식들을 향한 편지, 마지막 편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죽은 아내에 대한 편지예요. 사랑하는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없구려. 그날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그러한 날을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두 어린 자식들을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하니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서 지금 잘 살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몹시 보고 싶구려. 그 다음에는 자식을 향한 편지예요. 너무너무 그리운 내 아들 딸들에게 미안하다. 평생 아버지 노릇 못하고 집만 되어서 그저 미안한 것뿐이고 없구나.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했단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무섭단다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렸단다. 30년이 넘게.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화장이 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뒤늦게 두 남매는

0: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큰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효막심하고 결국 불효한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초여름 날씨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와 강릉이 19도, 부산이 17도, 신의주와 서울, 여수, 포항이 16도, 평양과 함흥, 목포와 대구가 15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대전, 광주가 14도, 개성이 13도, 청진이 12도, 해산이 9도, 강계가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2도, 함흥이 31도, 대구가 30도, 춘천과 대전, 광주, 부산과 여수가 29도, 신의주와 서울이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이 27도, 목포와 제주가 26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 모두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어나는 복된 승리의 날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요청으로 시스티나 교회의 천지창조를 그릴 때의 일입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4년이나 그림에 전념한 뒤 완성을 시켜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림이 완성됐다는 뜻으로 구석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요. 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지저귀는 새소리는 마치 천사들의 찬송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대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던 미켈란젤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완성하시고도 어느 것 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셨구나. 그런데 이에 미치지도 못하는 작품을 만든 내가 어찌 자랑스럽게 이름을 남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그림 구석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자신의 어떤 작품에도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후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는 아무런 낙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겸손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오늘도 잊지 말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삶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절벽 아래의 집에 비유했는데요. 산 절벽 아래 집이 있는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장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아이부터 장년층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요.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멜로디죠. 어린이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린이 말씀송 1집 앨범에서 준비했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성가곡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다운 기타 선율과 함께하는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세계적인 성악가 피터 슈라이어가 한 교회 찬양대에서 묵묵하게 마루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땀을 흘리며 대원들이 연습할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찬양대원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1: 아, 선생님, 왜 직접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0: 그러자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소한 이 자리가 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전 세계 음악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 거장이 평생토록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낮아짐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참된 감동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데요.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나 조건을 가졌을 때에도 도리어 자신을 비워 주변을 돕는 이 겸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주변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열왕기상 8장 54절 기도는 예배의 한 형태로서 각자 자신만의 기도 자세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포개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 판단하거나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은 마음의 태도를 의식하며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저인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사막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드문드문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광활한 사막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막에도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막은 낮엔 덥고 밤엔 추운데 이런 기온차로 인해 아침이면 바위와 식물, 지면에 이슬이 맺힙니다. 바로 이 이슬을 통해 동물들이 수분을 섭취하고 생존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동물들이 이슬을 먹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인데요. 동물들은 낮게 깔린 이슬을 먹기 위해 저마다 겸손해집니다. 뱀은 몸을 돌려 최대한 굽힌 후 자신의 몸에 내려앉은 이슬을 핥습니다. 개구리는 고개를 숙여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십니다. 손이 없는 곤충들은 개구리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고개를 숙여 이슬을 땅에 떨어뜨린 뒤 엎드려 마십니다. 동물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물을 마실 때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오늘이 30일, 매일 하루 남았어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보내는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모두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고, 현재는 긴장감을 주고, 미래는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줍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 어거스틴은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지나간 시간의 아픔과 연약함은 모두 주님의 자비에 맡기세요. 그리고 현재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돼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국내의 한 대학에서 사랑을 연구해 사랑의 10가지 모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중 5가지의 제목입니다. 첫째, 사랑은 주는 것인가 쟁취하는 것인가. 둘째, 사랑은 남을 돕는 것인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셋째, 사랑은 새로운 상대에게 끌리는 것인가,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인가. 넷째, 사랑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 잘못된 사랑도 있는 것인가. 다섯째, 사랑은 이기적인 것인가, 배려인 것인가. 모순은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 혹은 명제와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긋남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유명한 세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멀리하는 것.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전도는 일절하지 않는 것. 셋째,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나의 신앙생활은 고백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라면 행동과 고백이 다른 모순적인 삶입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고백하는 겉과 속이 같은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랑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소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 이웃을 섬기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세월이 흘러가는데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수전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리를 속이는 영은 방심하는 마음 가운데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히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영혼을 재빨리 함정에 빠뜨리는 거짓의 요새를 세우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수전이 발견한 대로 오직 진리만이 이 침입자를 무너뜨리고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그녀의 영혼과 삶이 주 안에서 사슬을 끊었을 때 일어납니다.
1: 얘들아,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 다들 앉아라.
2: 네.
3: 무슨 일인가?
1: 너희들의 남동생이 태어났단
2: 말이야. 와, 신난다.
1: 그런데 다운 증후군이란 병을 안고 태어났어. 계산을 대해서 엄마를 도와드려야 돼.

0: 수유전은 그녀의 남동생이 장애아로 태어났을 때 12살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그녀가 살던 안전한 세계를 뒤흔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긴 여정에 들어서게 했죠. 그것은 수많은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던 여정이었습니다.
1: 남동생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은 우리 가정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청난 일과 책임감에 짓눌려 교회 가기를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저희는 캘리포니아로 옮겼고 그곳에서 제게 크나큰 믿음의 영향을 미친 한 여자애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2: 수잔, 네가 주말에 나랑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3: 넌 외동딸이라서 진짜 좋겠다. 언제든 맘만 먹으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잖니?
2: 맞아. 우리 엄마는 네가 놀러오면 정말 좋아하셔.
3: 그럼 언제 같이 교회 가도 되겠네?
2: 아, 우린 교회 자주 안 가. 우린 우리 힘으로 진리를 찾고 있거든. 하나님이란 단지 모든 삶을, 우리들도 포함한 모든 것에 존재하는 비인격적인 힘이야. 수잔, 우리 엄마가 네가 여기 있는 동안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주신대.
3: 와, 신난다. 늘 내게 수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
1: 저는 그 친구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특히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구화된 힌두교를 비판 없이 수용했으며 이 흥미진진한 사상들을 우리 가족에게도 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희 가족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가 가진 믿음에서 영적인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평화는 찾지 못했지요. 저는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자유주의적인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

0: 그곳에선 하나님께 이르는 모든 대안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저널리즘 수업에서 상도 받았고 졸업 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애틀로 이사하자 저는 워싱턴 대학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동양 철학을 고수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며 교회를 이것저것 다녀봤지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일기를 쓰면서 늘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세요? 어디에 계신 거예요? 저는 바와 레스토랑을 겸한 곳에서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레스토랑의 영업시간이 끝날 때면은 다른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서 와인을 마시곤 했지요. 하루는 새벽 3시에 차를 몰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 수잔, 너 그동안 어디 있었니?
0: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웨이터들과 이야기 좀 하다 오느라고요.
1: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레스토랑에 전화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말이야. 내가 직접 거기까지 차를 몰고 와서 문을 두드렸어.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구나.
0: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 자리에서는 전화벨 소리도 노크하는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1: 너 왜 전화 안 했니?
0: 두 분 다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깨우고 싶지 않았고요.
1: 썬팅 때문에 차 안이 안 보이지 뭐냐. 혹시 그 안에서 무슨 사고를 당한 줄 알고 겁이 덜컥 났다. 그래서 다시 집에서 손전등을 들고 확인하러 레스토랑으로 갔었어.
0: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다음엔 전화 드릴게요.

0: 이제야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과 우연히 마주치곤 했지만 저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하루는 기숙사 친구들이 급히 제 방으로 오더니 교정에 한 부흥 설교사가 와서 설교 중이라고 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 성경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 그런 파멸과 어둠에 관한 설교는 그만두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요.
1: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안에서만 발견되는 죄 없는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사람을 불이 타는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2: 목사님은 미쳤어요. 지옥 같은 건 없다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 울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자유주의 교회 목사님께 달려갔죠. 그리고 그분께 지옥에 대해 물었습니다.

0: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므로 그 누구도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마음이 불안해져서 오하이오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감을 찾기 원했고 운명이 저를 그 사람에게로 이끌기를 바랬지요. 그리고 시애틀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운명은 정말 제게 그렇게 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1: 수잔, 우린 서로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0: 나도 그래, 제라드. 난 너의 모든 게 다 좋아.
1: 네가 내 동생과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도 함께 다녔을 텐데. 근데 넌 왜 그 교회에 다녀?
0: 거기선 다양한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든. 그는 제가 찾고 있던 남편감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난 지 3주 만에 약혼을 했지요. 하지만 그 어느 날 밤 의심이 마음속에 급히 찾아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내 영혼의 갈망에 대한 해답일까? 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화를 하고 곧장 그를 찾아갔죠. 언니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난 오래 못 있어.
1: 알았어. 근데 수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0: 제라드, 미안해. 하지만 나 우리 약혼을 파혼해야겠어.
1: 뭐? 왜? 무슨 일 있어, 수잔?
0: 나 오하이오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교사가 될 거야. 결혼은 실수가 될 게 분명해.
1: 실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완벽한 짝이라고. 우린 함께할 때 서로 행복해질 거야.
0: 난 안 되겠어. 왠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1: 수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0: 미안해, 제라드. 부디 나를 용서해줘.

0: 늦게까지 안 자는구나.
1: 오늘 밤에 제가 약혼을 파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0: 그래. 뭐 내가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했겠지.
1: 저 오하이오로 가서 그곳에서 취직하기로 결심했어요.
0: 우리랑 같이 미니애폴리스로 가지 그러니?
1: 아니요. 당분간 오하이오로 가서 저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지내고 싶어요.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제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제 운명이 절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0: 2주 내에 저는 시애틀을 떠나서 오하이오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러 일들을 알아보다가 즉시 시골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교직을 얻게 되었죠. 저는 다른 교사들에게 복도 너머에 예수에 미친 광신도 여자 교수가 한 명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그녀를 피하려 애썼죠.
1: 숙제 꼭 해오는 거 잊지 마라. 월요일에 보자 얘들아.
2: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말이 왔네. 선생님, 뭐 계획 있어요?
1: 내일 밤에 웨슬리랑 데이트해요. 난 항상 그 사람을 의지해요. 그 애가 너무 좋거든요.
2: 그 남자도 똑같이 느껴요?
1: 그런 것처럼 행동은 해요. 근데 자기를 믿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2: 그럼 선생님은 교회에서 결혼해요?
1: 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2: 저런, 안 됐네요, 선생님. 난 교회에서 결혼할 거예요.
1: 결혼 날짠 잡았어요?
2: 아니요.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결혼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순결한 상태를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0: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1: 아, 그 점은 저도 동의해요. 관계는 결혼 때까지 보류해야 돼요.
0: 하지만 기도가 꼭 필요해요. 사탄은 내 뒤를 쫓지만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할 거니까요.
1: 네?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선생님의 믿음을 더 깊이 자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0: 난 매일 아침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그분을 생각해요.
1: 그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주일리 선생님.
0: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 분뿐이세요. 우리 가족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던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내게서 예수님을 빼앗아 갈 순 없어요.
1: 저는 이전에 예수님과 악마를 그토록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말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줄리가 저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기도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관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 후 줄리는 저를 한 콘서트에 초대했고 콘서트가 끝난 후 자기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0: 그래, 콘서트 어땠어요?
1: 음악은 좋았어요. 특히 그 가수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기 원했지만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0: 성경은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죠. 사탄은 온갖 가짜들을 들이대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에요.
1: 꼭 우리 언니같이 말하네요. 언니는 모든 종교가 다 진리고 똑같은 하나님에 이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의 길만이 있다고 했어요.
0: 맞아요.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복음에 있는 몇 가지 다른 위대한 구절들을 읽어줄게요. 여기 있다. 14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 천국을 말하는 건가요? 내가 늘 꿈꿔왔던 곳인데.
0: 오직 주님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6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 예수님이 단 하나의 길이로군요.
0: 이 말씀도 들어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 와, 정말 놀랍네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있다는 거네요.
0: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그 누구에게나요.
1: 저는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진리가 제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줄리는 제게 따뜻한 코코아를 갖다 주었고 담요로 몸을 감싸주고는 계속 말씀을 읽어주었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였지요.

0: 수잔 선생님,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네요.
1: 저도 이 변화에 아직까지 놀라워요. 홀월 날아올라 천국에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0: 하나님의 영이 선생님을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1: 저희 반 학생들도 제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말해주니까 다들 놀라던데요.
0: 선생님을 보니까 나도 정말 기쁘네요.
1: 제 언니는 몇 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수차

0: 네, 제게 전도했었는데 제가 듣질 않았죠.
1: 하나님은 선생님의 언니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제 그 씨앗이 선생님 안에서 싹이 난 거예요.
0: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일리 선생님. 저 어서 우리 가족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고, 할아버지도 죽음은 단지 끝일 뿐이라고 하셨고요. 부모님조차 저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습니다.
2: 너좀 지나친 거 아니니, 수전? 허구한 날 하나님 얘기만 하고.
0: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11년 동안 저는 완전히 속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신은 물론이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져요.
2: 모든 사람들 다 너처럼 종교에 대해 그렇게 느끼지 않던데.
0: 아버지, 전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했어요.
2: 네가 선교사나 뭐 그런 사람 되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0: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건데요.
2: 내가 보기엔 너무 격정적이야. 이렇게 변한 건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거냐?
0: 물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요. 저는 교직에 있던 그해 동안 학생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몇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지요. 저희 부모는 제게 찾아오셨다가 제가 오하이오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밝히자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믿음 좋은 한 크리스천 친구와 이 상황에 대해서 상의했죠.
3: 왜 그렇게 부모님이 화가 나셨어, 수준?
0: 내가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시거든. 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
3: 그건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0: 난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해. 내 친구 줄리는 사탄이 공격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해줬어. 그래서 나도 그 때문에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해.
3: 혹 누군가가 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모두 사탄의 방이라고 간주하면 안 돼. 때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결정을 보류하기도 하시거든.
0: 내가 정말 배워야 할게 많은가 봐. 그치?
3: 수전, 넌 아직 미혼이니까 아직은 부모님의 영적 권위 아래 있는 자식이야. 네가 부모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 그분들을 존중해드리게 될 거야. 하나님도 어쩌면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내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려 하시는지도 몰라.
4: 날왜 보자고 했니, 수전?
0: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제게 조언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해요.
4: 아니, 네가 결심이 굳어져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줄 알았는데.
0: 전 여전히 하나님의 길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영적인 권위가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하셨다면,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저를 캘리포니아로 보내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4: 네 믿음이 널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0: 전 하나님을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죠. 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제 길을 지도하시고 보호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주님이 제게 남편을 주실 때까지요.
4: 참 기특하구나, 서전. 그래, 1년만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떠니? 그러고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에 가고 싶다면 그땐 내가 떠나는 걸 도와줄게.
0: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오르셨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으니까요. 언니가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제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신용협동 조합장의 행정비서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상사는 제게 후임자를 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0: 그들은 제가 사무행정에 대해 너무 고지식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약삭빨라야 하며 상사를 더욱 돋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맹세하고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여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저랑 동등한 혹은 더욱 뛰어난 후임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몇 주 후 부조합장님이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1: 수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행동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도 알게 됐지요. 당신이 이사장에게 대하듯 건물 관리인에게도 똑같이 잘해준다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말 맞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당신은 화를 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전보다 더욱 잘해주었다군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0: 네, 저의 진정한 상사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에 찾아오신 후로 그분은 제가 가장 힘든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전 하나님께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최고의 비서로서 일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제 상사는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더니 뛰어난 업무 능력을 칭찬하며 남아있기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오래지 않아 주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느꼈고 후임자를 구한 후에 몇몇 기독 선교단체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기간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교회 갔습니다. 부모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열등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요. 놀랍게도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신의 시간을 주신 후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2: 내가 그분을 좋아할 줄 몰랐지.
0: 저 목사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신의 시간을 주시나요?
2: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야.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0: 아버지, 아버지는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믿으세요?
2: 뭐 사실대로 말하자면 믿어가는 것 같구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 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남편이 1년간 이스라엘 파견 근무를 갔을 때 그곳에서 저는 몇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남편은 그가 일하는 부서에서 50명의 유대인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환생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는 제 친구에게 계속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친구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출연 이명숙,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정운석, 이상원.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수전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협력과 견제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좋은 교육감을 선출하여 성경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방선거가 사건 사고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사랑해 라는 말, 달콤하지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100번 사랑한다는 말보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나에게 달려오는 그 발이 숨길 수 없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투박하면 어때요? 진심은 다 보이는 법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고백보다 행함을 보고 진심을 안다면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더 많이 보여줘도 좋겠다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가까이 달려가서 우리의 진심 다 보여줘도 좋겠는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

5월 30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시작했습니다. 한웅재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 계세에 이어서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찬양까지 전해드렸어요. 주님의 친절한 팔에 달려가서 안기고 또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전하는 진심, 오늘 좀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진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 사랑. 사실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못 믿겠는데요, 그 진심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의심하는 마음을 어찌하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네요. 행동으로 다 보인다는 그 진심. 오늘요, 우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시면서 그 이야기들, 또 찬양 신청들을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로 끊김 없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채팅창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저녁에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220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샬롬, 부산입니다. 지금 혈액 투석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듣고 싶은데요. 늘 찬양 들으면서 투석하니까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찬양이 우리 0220님께 힘이 된다고 하니까요, 더 큰 힘 이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게 느껴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149님,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 출근 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아침 우리 아이들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예쁘고 소중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9149님이 보내주셨네요. 근데 9149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너무 멋지고 예쁘고 소중한 자녀일 건데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말씀으로 오늘 하루 더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행복한 말씀 퀴즈를 풀면 됩니다.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요 빈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구절을 전해드리고요, 뿅뿅이라고 중간에 빈칸이 나와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오늘 말씀 퀴즈는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외우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급하게 찾아보셔도 눈 감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성경구절 찾아보시고 빈칸을 맞춰주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퀴즈 전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뿅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오프닝하면서 나눴던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좀 지켜야, 행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두 글자 단어고요. 어학사전 힌트를 드리자면 남의 말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에요. 말만 많이 한다고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야 해요. 마음 씀씀이로 그 진심을 아는 거죠. 씀씀이. 네. 힌트를 이미 드렸습니다. 말을 높여 이르는 말 빈칸 다시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뿅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받는 사람란에 누르셔서 문자로 답 기다릴게요. 극동방송 어플로는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정되신 분께는 엔딩에서 함께 나누는 365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힌트가 될 만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행복한 말씀 퀴즈 정답 전해드릴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었죠? 정답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단어 넣어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완성해서 전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6절 말씀 이어서 좀 더 전해드릴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빛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요. 정말 그게 진심이겠죠. 보여주는 것. 오늘 우리 더 많이 사랑해보는 거 어때요? 보여주면서. 가정의 달도 내일 하루 남았어요. 벌써 5월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끝나기 전까지. 사실은 계속 그래야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핑계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일들이요. 오늘 내일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사랑하고 사랑받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고단함을 모두 털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새롭게 채워주소서. 나의 육체의 힘은 많지 않지만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신선한 아침을 맞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시는 성실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일 앞에 담대하기 원합니다. 일에 눌려 불행하다 여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일을 다스리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색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나만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인내로 너그럽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만물에 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주신 복이 오늘도 나와 가족과 학교와 일터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날 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시는 은혜 더 주고 싶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기쁨 가득한 하루 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예배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에 신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확신, 안전, 희망 또는 소망의 의미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기들은 엄마만 바라보며 삽니다. 모든 안전함이 엄마에게 있고 모든 소망도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런 엄마가 조금만 떨어져 보이지 않으면 아기는 불안함을 느끼고 소리내어 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기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자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였을 때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갑자기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져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믿었다면,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안심하고 물 위를 계속 걸으며 그것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기록된 인정은 알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서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친밀해지는 것 등의 모든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강조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즉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 믿음의 삶,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서 오는 존경, 공경과 놀라움이 함께하는 두려움입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존경과 공경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당할 체벌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 그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경외의 의미는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가장 유사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함께 두려움도 느낍니다. 아이들은 보통 언제 부모를 두려워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평화와 안전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외 또는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는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성적 유혹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현대사회에는 성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상품화시킨 지 오래되죠.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각주의적 세상, 어떻게 보면 초감각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에 관련된 육감적이고 또 말초적이고 도발적인.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큰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기보다는 성적 욕망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율법이죠. 살인과 함께 간음도 성경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가정의 이 결혼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인간의 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렸어요. 그들은 외적인 행동을 다루었기 때문에 주로 육체적으로 가늠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10절은 율법을 이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기 욕망과 편의를 위해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음욕을 품는 거죠. 음욕을 품는 것. 자, 그런데 이 음욕이 뭐냐? 이게 여기에 또 해석이 또 돌아가야 돼요. 이 번역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다시 말하면 바라보고 있는 이성, 남자든 여자든 그와 잠자리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가늠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 매우 자극적인 문화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유혹이 넘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시선에서 시작하여 생각과 감정까지 점령하고 마침내 모든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사망의 길로 내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적 어필을 하는 문화입니다.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의 오용. 성도 여러분, 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성경 속의 성과 너무도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본능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 관계적 선물이란 말이죠.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을 무시하면 개인의 행복은 보장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체를 파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단순히 사생활 혹은 취향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켜져야 할 제도 안에서의 성. 그런 면에서 성적 타락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개인은 물론 세상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매우 오늘 과격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29절 30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 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아, 깊습니다. 죄의 뿌리는 너무 깊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처리는 그것 이상으로, 팔을 자르는, 눈을 빼는 것 이상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를 제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고통이 동반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하나의 죄의 습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서 가면요, 그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뭐 이 육체적 습관들이 그렇잖아요. 그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뭐 미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하고, 죄를 짓게 하는 통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이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이런 태도가 없이는 영적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지만 눈을 돌릴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널려 있어요. 음란한 문화가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에는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유혹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고화질로. 이 인터넷 시대 이후에 핸드폰, 뭐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고화질의 동영상이 수시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무료, 그냥 제공,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터치하면 뭐 어디로 들어갈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한순간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고화질의 영상. 길거리 광고판 하나도 얼마나 도발적이고 육감적입니다. 미디어를 보십시오. 셀 수 없는 동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음란한 컨텐츠들, 수위 높은 드라마와 영화들, 노골적이고 대담하고 엽기적이고 눈을 뜨고 있는 한 피할 길이 없는 문화 속에 우리 갇혀 있습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으로 도배한 세상입니다. 눈을 돌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물 위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 물을 깔아안고 있는 게 바벨론의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는 이 음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심각한 문화는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계에 알려진 지도자들의 성적 일탈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요. 아니, 그분도? 여러분, 한국도 심심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실제적인 길은 이런 성적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길은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청년 요셉의 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매우 개혁적이고 노골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도 역시 권력의 관계,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위력에 의한 추행.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도망을 쳤다는 얘기예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신속하게, 불과 비슷해요. 빨리 꺼야 되는 거예요. 심하다 할 정도로 빠른 액션, 감정에 불이 붙으면 이성은 작동이 안 되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이성의 작동이 멈춰버려요. 무조건 이때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라. 여기 피하라는 동사는 일시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그리고 소극적 행동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도망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천천히 돌아보면서 미적거리면서 도망을 치지 말라. 슬로우 러닝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유혹하는 현장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유혹하는 현장에서 유혹과 싸우면 백발백중입니다. 주여 나로 이기게 하소서. 주여 나로. 주님이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티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한 박자로 넣어주면 안 돼요. 왜 죽도록 도망을 쳐야 되죠?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끔찍함, 그 이후의 결과, 그 성적 죄에 대한 혐오스러움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적 유혹 앞에 철저해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죠. 이미 그는 경험적으로 무엇인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지키지 않으면 순결한 삶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본 것이 있으니까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욥의 말씀은 오늘날 더 절실합니다.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볼 것인가? 미리 너와 너 자신이 너 눈과 약속하고 결단하라.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니, 이런 시대에 오늘날 미디어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스크린 터치 한 번만으로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미리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기준을 정하고 경계선을 정하고 원칙을 세우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특히 오늘날 시대에 영상물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언제나 죄에 빠져드는 수순이 있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죠. 그런데 계속 노출되면 둔감해져요. 둔감해지는 걸,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죠? 수위를 높여야 돼요. 볼륨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태연해져요. 태연하게 즐기는 거죠. 결국 어디에 갑니까? 탐닉. 그 탐닉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중독의 단계에 가면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구조가 망가져버리고, 내구조가 망가져 내부 시스템이 통제 불능이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면 인격이 내 인생에 내 인생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은 가벼워요. 휴식시간에 잠깐 심심풀이로. 근데 유혹이에요. 그게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순간의 즐거움이 나를 놓아주지는 않아요.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죠. 근데 그 즐거움은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움은 생각보다 파괴력이 큽니다. 사람들은 그 파괴력을 잘 간과하죠. 단순히 두 사람과의 관계 일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 정도쯤은,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는 로맨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적인 죄는 독특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관계적으로도 가정과 주변의 모든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눈길을 주지 않아야 되고 발길을 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우는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단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 유혹의 강도가 높아져가는 세상, 바라보는 것을 조심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간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괜찮아, 난 안 넘어져, 난 끄떡 없어, 난 유혹에 넘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선진로 여기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어.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나이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적 유혹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다한 사람 넘어져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죄와 싸워 이겼다,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난 그 정도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도할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 알려진 교회인데요, 건물 A동에서 B동까지 20m도 안 돼요. 비가 와요. 교회 스텝이 비를 맞고 가는데 다른 스텝이 이성이에요. 우상을 씌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내부 규정이. 아니, 같이 일하는 사역자인데 비 맞고 가는데 우산 씌워주면 어때요? 20m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부 규정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녀 관계는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이성 간의 단둘이, 신방이든 상담이든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파이어. 가끔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진 분은 이유가 그거예요. 과할 정도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러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남녀관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바람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 조심하세요. 엄격한 정도로 다뤄야 합니다. 사단은 유혹의 틈을 노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떤 흔적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것들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존재론적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 그 결핍을 채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체품이 뭐냐면 이 성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생겨난 이 빈 공간을 육체적 욕망을 채움으로 해결될까요? 어거스틴의 말이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적인 문제는 억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참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거짓 만족과 그 기쁨은 더 이상 나에게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삶은 단순히 안 보고 피하는 것만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한 게 아니라 너무 약하다. 우리의 갈망이 약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갈망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멈추고 그 갈망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까지 가야 돼요.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참된 기쁨이 없고 소원 거죠. 결국 중독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온전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음욕과 싸워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하나님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중독되십시오. 하나님에게 매여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성한 혼인을 지켜가야 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의 만족이 답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요, 성은 반드시 부부관계 안에서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성이란 육체만이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건 일부예요. 친밀함 속에서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폭력적인 관계로는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욕만으로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고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속이죠. 부도덕한 관계가 매우 매력적으로 낭만적인 것으로. 거짓말이죠. 여러분, 간음이 나쁜 것이 뭡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 역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합니다. 살인이나 간음 모두가 마찬가지요.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의 아내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 남편을 뺏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소비의 개념으로 여기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의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성을 대해야 돼요.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나의 만족보다 상대의 만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 결혼 이전에도 마찬가지. 결혼 이전의 성관계는 결혼의 신성함과 기쁨, 결혼의 기쁨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이 평생의 후회와 자책감의 요인이 되잖아요. 순결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순결은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선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과 간음은 모두 뒤틀린 관계들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 안에서 행복과 만족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에는 행복이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답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음란의 죄는 육체적인 문제만으로 보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육체의 힘이 작동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계속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 바울이 가졌던 고백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정욕과 싸우는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부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마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 성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뿌리 깊은 본성, 그것과 거기에 날마다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중세기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을 하면 수도승들이요, 그 사막의 수도원 완전 고립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 이 세상의 속세로부터 오는 욕망, 그죠? 탐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 중에서도 일탈을 하는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맹세하고 들어갔었는데 나중에는 막 그냥 튀쳐나가가지고 성적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도원 주변에요, 흥미로운 게 고아원이 많았어요. 고아원이. 여러분 죄와 싸우면요 백발백중 지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을 추구하고자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더 이상 죄 짓는 게 즐거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강력한 단어죠.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 우상 숭배가 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나 물건을 탐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정욕이 나의 영혼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별별 방법을 동원해도 거세를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힘을 꺾을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각종 의무와 규칙들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요, 너무 잘하는데 안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전투를 치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충동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정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버려서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제1순위의 가정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 유럽의 국가들은 가정이 그래도 1순위예요. 많이 무너졌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1순위가 가정이 아니에요. 돈과 성공이에요. 돈은 벌었는데 가정이 무너졌어. 무엇이 성공이죠? 가정이 무너졌는데. 그릇된 성개념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혼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에 모인 건강한 공동체. 이 공동체, 이 관계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을 지켜줄 울타리가 있습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무너지면 유혹을 막을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혹을 이길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나누고 이 유혹들을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서로 서로를 격려해 나갈 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거룩한 순결한 순결의 백성, 순결을 지키는 백성들로 세워

0: 그래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란한 세상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음란한 문화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쫓고 있는가? 먼저 눈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유혹의 자리 단호하게 피해야 합니다. 안 좋은 영상물에서 눈을 당장 떼야 합니다. 엄격하게 자체 검열을 해야 합니다. 드라마, 그냥 드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욕망을 영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집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빠르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불꽃 같은 눈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욕 앞에 작은 승리를 맛보십시오. 이 디트리트 본히프 목사는 음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렇죠, 여러분. 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순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오염되어 버리면 마치 머리털 깎여버린 삼손과 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삶은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더 궁핍해지고 결핍에 시달려 무엇인가를 찾는 방향 잃은 뿌린 눈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에 포획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음란한 문화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작은 승리를 맛보고 순결한 신부들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구별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헛되지 않은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집이란 뭔가? 여러분, 집은 안식처요, 보금자리입니다. 이 집에서 자녀들이 꿈을 꾸고 두려움은 덮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서 한 문장으로 집의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헛되며 무엇이 소용가치가 없을 것인가? 적어도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려고 하면 오늘 127편 1절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 자체가 다 헛되다라고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들을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 내가 헛된 인생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적어도 127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도 나라도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주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도 우리 나라도 주님이 지키실 때 의미가 있고 주님이 지키실 때 안전하고 주님이 지키실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아서, 맞아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라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헛되지 않은지, 그 열심이 헛된 방향을 향하여 한 열심은 아니었는지, 끊임없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좌표는 제대로 찍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127편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런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 127편에 나오는 집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집이란 뭐냐? 단지 벽돌과 돌과 기둥과 문과 그리고 지붕으로 구성된 건축물일까? 여러분, 집이라는 주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단순한 건축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며 공동체이며 또 한 사람의 인생이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사명이 바로 집이라는 개념 속에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내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내 미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이 나라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귀결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